0: 이번 정거장은 나 극동방송을 사랑해. 나 극동방송을 사랑해. 여기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소화할까 고민 많이 했어요.
1: 아, 잘하셨어요.
0: 네. 감사합니다. 자, 나 극동방송을 사랑해.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자, 목사님, 이번 네. 정거장에서 미션 알려주시죠.
1: 네. 오늘은 극동방송에 관한 퀴즈를 내드릴 거예요.
0: 네.
1: 네, 총 세 문제를 한 번에 드립니다.
0: 맞습니다.
1: 그러나 긴장하지 마세요. OX 문제로 드릴 겁니다.
0: 맞습니다.
1: 정답을 한 번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맞습니다. 네. 자, OX 문제로 극동방송에 관련된 퀴즈를 낼 거고요. 자, 오늘 이 문제를, 그러니까 세 개의 문제를 한 번에 다 드릴 건데, 네. 예를 들어서 뭐, OXO, 뭐, OOO, 뭐, XXX, 이런 식으로 정답을 한 번에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히신 분께는 저희가 오늘 양산 선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아, 네. 네. 앞서서 지금 또 많은 분들에게 양산 선물이 나갔어요. 네. 네. 우리 1064번님 오늘 새싹 달고 오셨는데 아까 문자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목사님. 문자 아, 네.
1: 깜짝이야. 신호등 걸려서 이제 보내봅니다. 은혜로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0: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셔서 제가 감동받아서 문자 네, 선물 보내드린다고 네. 말씀드렸고요. 1771번님 은혜 한없는 일이었다. 은혜라고 찬양의 가사를 또 고백해 네. 주셔서 네, 양산 보내드리겠다라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4401번님은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목사님.
1: 은혜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딸아이에게 날마다 들려주는 찬양입니다.
0: 네, 이렇게 또 따님을 향한 사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셔서 저희가 양산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아직 양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1: 아, 많이 남아있답니다.
0: 네, 그래서 네. 오늘 이 시간 극동방송에 관련된 퀴즈를 다 맞춰주시는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못 받으신 분들은 네, 낙담하지 마시고 그렇죠. 이 시간 다시 한번 참여를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제 OX 적어주세요. 첫 번째, 울산 극동방송은 올해로 24주년이 되었다. 24주년이 되었다. O일까요? X일까요?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 울산 극동방송의 현재 스튜디오는 무거동에 있다. 자,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현재 무거동에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울산 극동방송의 주파수를 맞추시면 되는데요. 울산 극동방송의 주파수는 106.9MHz이다. 자, 울산 극동방송의 주파수 106.9MHz O일까요? X일까요? 자, 이렇게 세 문제 다 드렸고요. 자, OX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울산 극동방송은 올해로 24주년이 되었다. O 아니면 X. 두 번째, 울산 극동방송의 현재 스튜디오는 무거동에 있다. O, X. 마지막, 울산 극동방송의 주파수는 106.9MHz이다. O, X. 자, 둘 중에 네, 하나씩 골라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문자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네요. 네.

0: 우리 4둘둘 4번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XXX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자, 정답일지 아닐지는 아직 몰라요.
1: 네, 모르죠.
0: 네, 그리고 8421번님께서는 정답이라고 네. 생각하시는, 네, 그거를 적어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 네. 목사님 뭐라고 좀 보내주셨죠? 네.
1: OXX라고. 생각한 대로 보내주셨습니다.
0: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8543번님, 1번 X, 2번 X, 3번 X, 모두 X인 것 같아요. 네. 라고 보내주셨는데, 자, 지금 많이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자, 목사님.
1: 네.
0: 목사님은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1: 제가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요.
0: 10년이 넘으셨어요.
1: 네, 10년 넘었어요.
0: 그렇군요. 네, 그러면 뭐 이 정도 문제는 약간 네. 좀 껌 씹는 느낌이시겠네요.
1: 네, 저는 사실 껌 씹는 느낌인데 한 문제가 좀 킬러 문항이 있네요.
0: 아, 그렇죠. 네네. 몇 번인가요?
1: 네, 1번 문제가 조금 네. 정말 이렇게 긴가민가 어떤가 네. 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네네. 네, 살짝, 네, 긴가민가. 24주년이었던가?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 개국 기념일에 네. 늘 이제 개국 기념일 방송, 특집 방송을 하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 네.
0: 네. 이제 힌트를 드리자면, 네. 네. 이제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방송이다. 네. 네.
1: 아,
0: 그래서
1: 그렇구나.
0: 네, 이 숫자가 좀 특별하게 의미가 있다.
1: 네. 네.
0: 떠먹여 들어봤습니다. 네.
1: 네. 아이고, 힌트가...
0: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 네. 네.
0: 네. 자, 울산 극동방송의 위치에 대해서도 사실 먼 네. 곳에 계신 분이면 모르실 수 있어요.
1: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네.
1: 울산 또 울산에 다른 데서 듣거나 또 멀리 계신 분들은
0: 네.
1: 그럴 수 있겠네.
0: 맞아요. 그래서 네. 무거동에 조금... 있는지 아니면 다른 동에 있는지 모르실 수 있는데
1: 네.
0: 네, 무가 없을 무자였던가?
1: 네. 네.
0: 네. 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힌트를 드렸다고 드렸는데
1: 힌트를 네. 아주 담백하게 드리시네요.
0: 아, 그렇죠.
1: 담백하게. 네.
0: 예. 그럼 목사님 힌트 한번 주시겠어요?
1: 저는
0: 예.
1: 뭐 일단 1번 힌트 같은 경우는
0: 네.
1: 뭐 하은 PD님이 다 주신 것 같고.
0: 그렇습니다.
1: 그죠?
0: 네.
1: 네, 이번 힌트는 울산 극동방송이 좀 그래도 울산의 중심에 있죠? 네, 중심에.
0: 네. 네. 무거동은 예. 살짝 중심인가? 네,
1: 조금 중심에서
0: 아닌 것 같기도
1: 벗어났고,
0: 하고.
1: 네. 뭐 울산에서 요 사거리.
0: 네.
1: 예, 요 사거리 중심에.
0: 아.
1: 예, 조금만 더 가면은 조금 더 가면 백화점들이 있더라고요.
0: 뭐 얼마나 백화점들이. 얼마나 힌트 주시려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14번님께서 오마나 이거네요 라고 하시면서 정답 맞춰주셨어요. 네, 바로 그것이 정답입니다. 네, 우리 9096번님께서 네. 아, 셋 다 X인가? 라고 하고 계시는데 한 번만 더 네, 생각을 해봐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1: 힌트를 잘 좀 생각을 해보세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울산 극동 방송 올해로 24주년이 되었는지 스튜디오는 무거동에 있는지 주파수는 106.9인지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OX 적어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찬양 듣고 정답을 밝히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마커스 워십의 만족함이 없었네.

0: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이 마감일입니다. 자, 그래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이라는 이런 역사적인 또 순간에 울산 극동방송도 24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네. 네, 24시간 내내 방송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 24년 동안 단 1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왔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목사님, 그래서 1번의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2: 옵니다.
1: 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네, 많은 분들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중간중간 정정이 많이 됐어요. 자, 우리 9096번님 네. OXX로 고쳐서 네. 잘 또 보내주셨고요. 우리 5226번님 문자 보내주셨는데 네.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2: 네. 내가 24살 때가 생각나요. 참 찬란하던 시절 울산극동방송이 24살이니 얼마나 예쁠 때일까요? 앞으로 더 찬란한 멋진 복음방송 울산극동방송이길 기도합니다.
1: 네.
2: 너무 예쁜 문자예요.
1: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극동방송은 중앙사 창사 기준으로 70년이 됐지만 네. 울산극동방송은 또 많은 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네, 창사 개국한 지 24주년을 맞았다. 이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정답은 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울산 극동방송의 스튜디오는요, 여러분 네. 달동에 있습니다. 야, 우리 7912번님 네, 2번 X 달동이요 네, 라고 하면서
2: 정답까지
1: 이야, 정확하게 보내주셨고요. 네. 우리 2614번님 아쉽게 1번은 못 맞추셨지만 2번은 X라고 네. 정확히 보내주셨어요. 나이트 근무 후에 시원하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0: 있습니다. 모두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1: 네,
0: 라고 문자도
1: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0: 네, 네. 보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만이 남아있죠.
1: 네.
0: 자, 목사님, 네. 울산 극동방송의 주파수는
1: 네.
0: 몇 메가헤르츠입니까?
1: 네, 당연히 107.3 메가헤르츠입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저희 버스죠? 저희
0: 네.
1: 버스.
0: 맞아요. 107-3번 네. 버스가 그래서 네, 그렇게 이름이 붙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우리 2508번님께서는 문자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네. 보내셨어요.
1: 오, 네. OXX 오늘부터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합니다. 교사와 아이들 모두 은혜가 생명샘처럼 넘치기를 대명교회 주일학교 화이팅입니다.
0: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또 오늘 귀한 또 이 그런 일을 네, 수련회를 또 보내신다고 하니까 네, 잘 하시라는 의미에서 응원의 마음 담아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1: 와우.
0: 하겠습니다. 자, 문자가 진짜 많이
1: 너무
0: 왔네요.
1: 많았어요.
0: 네, 딱 몇 분만 더 네. 소개하고 저희는 물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우리 3038번님, 네, OXX 정확하게 네. 보내주셨고요. 네, 우리 2098번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네, OXX입니다. 엄청 더운 날 시원한 선물 기대합니다.
0: 네, 네.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1: 오, 시원한 선물 갑니다.
0: 예, 시원한 선물, 양산 선물 보내드리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많은 분들도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1: 네.
0: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어서
1: 네, 네.
0: 끝 인사를 드려야 할 것
1: 네.
0: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신 덕분에 좀 정말 행복한 시간 아니었나.
1: 아, 유쾌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0: 네, 네. 더불어서 정말 예상치 못한 은혜가
1: 네.
0: 또 있었던
1: 네.
0: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1: 네.
0: 생각이 들고요. 이 시간이 참 이래서 귀하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1: 맞습니다.
0: 됩니다.
1: 네. 네.
0: 목사님 오늘 하루 좀 어떠셨는지요?
1: 그냥 이런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은?
0: 뺏어 먹는 라면이다?
1: 그대와 함께 라면.
0: 아.
1: 근데요.
0: 예.
1: 그것보다 더 맛있는 라면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라면.
0: 함께 라면.
1: 네.
0: 아멘.
1: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라면. 여러분. 이 더위 이겨내고요.
0: 네.
1: 괜찮은 삶 살 수 있을 거예요.
0: 맞습니다. 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목사님과 함께 인사드리면서
1: 네.
0: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천국직행 107-3번 버스. 네, 저는 버스 안내양 김하은이었고요.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기사님, 아니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천국직행 107-3번 버스. 이 버스에 모든 사람들 다 타는 그날까지 저희는 쉬지 않고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직행 107-3번 버스
1: 오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영적 아비가 되는 한세로 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살리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애통어린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한나가 생명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귀한 자녀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그를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이름의 뜻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아이가 저절되고 난 이후에 서운 기도한 그대로 이제 저절되고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시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으로 구별되게 하나님께 드린 일들을 앞부분에 하게 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한나의 기도라 말을 하기도 하고 한나의 찬양이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니까 찬양은 기도 있는 곡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얼굴이 밝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늘 넘치는 그런 삶의 고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그가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너무나도 강렬한 그 기쁨이 그의 심령 속에 솟아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고 난 다음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장면,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무엇으로 먼저 기도하느냐?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지난날의 삶의 생활은 슬픔의 사람의 고난의 사람의 아픔의 사람이었지만 오늘 이 한나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그에게 찾아왔느냐? 하나님은 그의 삶의 생활의 구원의 역사들로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뿔을 높이 들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뿔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팔로 사용했던 뿔입니다. 그래서 수양이나 수염소의 뿔을 잘라서 이제는 잘 말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잘 다듬어서 나팔로 그 시대 당시에 사용했는데 이것은 제사장만이 사용할 수 있는 물품입니다. 바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높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하나님이 이 한나를 제사장같이 다시 하나님과 만남의 은혜의 장소로 자기를 인도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셨고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브린다가 그렇게 격동을 하고 주위에 많은 사람이 그의 삶을 향하여 핀천하는 그런 일들이 지난 날에는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수치를 다 감추어 주시고 수치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서 원수들을 향하여서 내가 입을 열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되어졌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나갔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의 복으로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다스리신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간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생활에서도 살아있는 간증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 그 당시에 이 한나에게 구원의 역사는 생명을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살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한나의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한나를 통해서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자식이 없는 애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져서 그 사사시대가 끝나가는 모든 사람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시대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을 보내는 통로로 한나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오직 자식을 얻기 위한 기도에만 머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할 그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그런 영적 암흑기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을 나의 몸을 통해서 보내시면 그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우겠습니다라는 선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사리에 수 없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슬픔의 여자요 고통의 사람이요 아픔의 사람이지만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갖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여인의 몸으로 쓰여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운을 한 것입니다. 다같이 이름은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입니다.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말기쯤 되어진 그 시대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습관들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속인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대를 따라서 환경을 따라서 사사를 보내어서 다시 돌이키면 그들이 또 타락하게 되어지고 또 징계를 통해서 다시 돌이키게 되어 실군을 보내서 돌이키면 또 타락하는 그런 시대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꾼을 찾고 계시는데 그때 한나가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된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하면 이 자식을 평생 동안 하나님에 전해드려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 나시리로 하나님의 전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기도 가운데 자신의 문제로 출발했지만 그 자신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기도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기도가 되어져서 시대와 민족을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필요하구나, 시대를 보는 영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의 생활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식과 세상의 것들로 풍성해하는 이 시대에, 세상의 것이 만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문제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합력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14편 2절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구부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러 하신 저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구부 살펴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전 세계 인구가 80억의 인구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그런 시대의 일꾼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을 하나님 내가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도 사모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문제로 출발한 기도였지만, 자기의 가슴이 한탄과 탄식으로 기도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에 찾아오게 되어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헤아려져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꾼을 저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자녀를 하나님의 전해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로 세우겠습니다라는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나의 뿔을 높이 세우시고 그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둘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그에게 다가왔느냐,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예물을 드리게 되었느냐, 수소 세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한나와 엘가나가 수소 세 마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 당시에 이런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수소입니다. 그래서 재산 목록의 1호가 수소인데 그 수소 세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 크다는 것이니,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 왜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의 손이 아니었으면 우리의 가슴을 시원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손을 시원케 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눈물의 고통을 들으셔서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그 고백을 한나는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고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한나의 지난날의 고통은 한나의 삶의 생활에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아기가 없었던 것은 한나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는 고통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사이의 고난과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유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가운데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사람들도 참 많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풀리고 한계가 열려지게 되면 기도가 등한시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을 아시고 때를 따라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을 징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만드는 것이 성도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생명의 복이 잉태의 역사가 하나님이 닿지 않았다고 하면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

하면 아마 한나도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보게 하는 것처럼 어두운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을 예배 말씀을 가르칠 죄사장이 필요하거나 하나님 뜻을 이룰 일꾼의 시대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난이 아니었으면 자신의 문제로만 만족할 것으로 끝나지만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천국 주문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자로 서야 되겠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강도처럼 부끄러운 군의 자가 스판일에 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이제는 10년, 20년, 30년이 지난 이때에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갈망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지금 한나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에서 여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다같이 여러분 한나의 3절입니다. 다같이 3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는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무엇을 달아본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삶의 생활에 한나가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진짜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구나.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만약에 한나가 한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포기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도 그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에게도 생명의 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애통하고 또 주님을 찾고 애통하며 주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행동을 달아보셨다는 겁니다.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한계과 상을 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는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도하면 진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느냐 그렇게 불신의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난의 말들, 불신의 말들, 비판의 말들, 엉망의 말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 분이냐, 그거 다 미신이지. 그렇게 말하는 세상에 교만한 말을 꺾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비탄의 말들, 엉망의 말들, 불신의 말들, 그 모든 것들을 꺾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시는 너의 입에 교만한 말을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러분 분인나가 얼마나 격동을 시켜 산나의 마음을 가슴을 헤매게 여러분 가슴이 터질도록 견딜 수 없는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가져온 사람이 분인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인나가 더 이상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서 한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일도 일어납니다. 오만한 말을, 교만한 말을 너의 입에 내지 말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생활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세계를 여시고 하나님이 새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나의 기도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또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는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아멘. 용사의 하루를 꺾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를 힘으로 띠를 띠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살이를 살아보니 인생의 전쟁을 살아보니 하나님이 용사의 활을 꺾으셔서 약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나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말들을 용사처럼 달려들어서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게 했던 지난날의 세상의 그 일들이

그 아픔이, 고난들이 하나님이 용사의 하를 꺾어 놓으셔서 넘어졌지만 일어나게 하셔서 띠를 뜨게 만드셔서 회복해 하신 역사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세상으로 다가오던 용사의 하를 꺾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시험과 환난을 가지고 오는 것을 꺾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주를 갖고 오시는 분이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생활에 저와 여러분의 세상으로 다가오던 환난과 시험은 원수마귀 역사는 예수님 안에서 다 사라지고 꺾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띠로 띠띠우게 하시는 승리 역사를 주님 안에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판다는 겁니다.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게 하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장수이신 하나님, 변화시키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식을 주려는데 일곱을 주었다는 말은 일곱 명을 낳았다는 말이 아니고 완전한 자녀를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 이 서울이란 말은 지옥을 말합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신분은 지옥의 신분이지만 오늘 예수님의 거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생명을 누린 사람이 되어져서 천국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왕같은 죄상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강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죽이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말은 모든 인생에 죽고 사는 일들이 화가 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백성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말씀대로 승리케 하시고 능력을 더하시지만, 불순종의 사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사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주님을 만나서, 변화의 주님을 만나서, 구원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서 복의 사람으로 사는 하나님의 존경일꾼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건강관리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금 이후에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장수께 되어지고 부욕해 되어지시고 강건케 되어지고 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행동을 달아보심으로 회복해 하신 하나님 역사를 나는 만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십시오. 그런 간증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뿐만 아니라 한나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케 하시고 부욕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은 가난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안에 부귀와 존귀한 재물과 의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말씀의 1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건수한 능력에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은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은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와 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생사복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그런 고백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가난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욕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때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욕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회복케 하셔서 하나님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일어나도 복을 받게 만드셔서 수구의 열매가 만배의 복의 열매를 우리 안수로 성들 가운데 주시는 그런 은혜를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심과 능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능력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한나는 또 고백합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맞이하시련도다. 아멘. 한나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았습니다. 정말 애통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진토에서 일으키심에 쓰레기듬이라고 말합니다. 비천한 한나의 인생의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여인의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시대와 민족을 살리는 일꾼의 집안으로 만드는 가문으로 세워 놓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잔을 세우셔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 환경을 세우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복을 우리 성도들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의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이 한나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28절 마지막 부분을 22장 8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로 출발해 기도한 사람이지만 자녀가 없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 출발한 기도의 사람이시지만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보았습니다. 가난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부유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용사의 하를 꺾은 분도 하나님이시요, 부유 하나님의 삶의 생활 가운데 생사복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없는 자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손으로 나왔구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 창조되었구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었습니다. 오고 오는 후대의 모든 성도들이여, 모든 사람들이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0장 26절에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시온의 만성을 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연 창조주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9절의 말씀 가운데도 그가 그의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의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창조주 그 하나님은 지키신 하나님이신 한나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엘가나의 집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가문이 끊어져야 될 가정에서 생명이 태어나는데 그 생명은 가문으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쓰여지는 가문으로 세우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한 가문의 씨가 끊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세워가는 쓰여지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가는 그런 역사의 손에 저와 여러분 다 쓰여지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한세로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2 274국에 5571번 052 274 5571번 한세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들었던 동료가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 오랫동안 함께했던 이웃이 이사를 가기도 하고, 가족도 친구도 또 각자의 자리로 흩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누군가는 이렇게 위로하죠. 금방 또 좋은 분이 오실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리는 채워지고 새로운 만남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능력의 빈자리보다 관계의 빈자리가 더 큽니다. 참 마음에 오래 남는 말이더라고요. 능력은 비슷한 사람이 채울 수 있지만 함께 웃고 울며 마음을 나누었던 관계는 누구도 똑같이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 위로를 주시고 사람을 통해 일을 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함께할 사람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당연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안부를 묻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도 선물 같은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송정미의 서로 사랑하라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바쁜 하루를 지내다 보면요. 같은 집에 살아도 제대로 눈 마주칠 시간도 없고 회사에서는 늘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하루에 8시간 이상씩 같이 있는 동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동료들과 또 뭐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할 때가 있고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사람은 곁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모르다가 떠나고 나서야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도 보면요. 관계 속에서 또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냥 일만 처리하고 막 떠나신 분이 아니고요. 기적 딱 행하고 다음 장소로 급히 이동하신 분도 아니셨고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때로는 쉬기도 하시고 또 실수하는 제자들을 기다려주시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과 함께 우시고 직접 찾아가 고쳐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셨고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은 어쩌면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보내주신 선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또 우리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늘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 또 잘 지내냐는 안부 한마디 먼저 건네보면 좋겠습니다. 작은 말 속에 또 누군가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찬양 두곡 함께 했어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리고 성도여 다 함께 두 곡의 찬송이었습니다. 4395번님이요. 힘찬 라디오 들은 지 벌써 몇 달이 됐대요. 네.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매일 같은 시간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가족처럼 정이 들었어요.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파로 이어주신 것도 참 귀한 선물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귀한 선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찬양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자체가 참 귀한 선물이죠. 네, 고맙습니다. 아들이 군입대를 했어요. 1849번님 얼마 전에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아, 밥 먹을 때마다 우리 아들 빈자리도 보이고 우리 아들이 고생하진 않을까 걱정되면서 우리 아들이 참큰 선물이라는 걸 새삼 또 느끼고 있다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길 기도합니다. 네. 빈자리가 그냥 뭐 동료나 이웃들의 빈자리보다 아들 군대 보낸 그 빈자리가 더클것 같아요. 진짜. 우리 아들 모쪼록 건강하게 잘 군복무 마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곧 익숙해지지 않으실까. 네. 그래요. 9154번님이요. 회사에서 10년 넘게 함께 일한 팀장님이 이번 주에 다른 부서로 가십니다. 처음에는 잔소리만 많은 분인 줄 알았는데 막상 떠나가신다니까 또 마음이 허전하네요. 관계의 빈자리가 더 크다는 말이 와닿으시죠? 그래요. 미운정, 고운정이라고 하죠. 다 들잖아요. 그래서 뭐 아무리 그랬더라도 또 사람이 떠난다고 하면 좀 섭섭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있을 때 잘해야 되고 평소에 주변 분들에게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1 딸이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4711번님. 나는 갈길 모르니 신청합니다. 방학 맞은 딸아이와 함께 듣고 싶대요. 아, 여름 수련회 갈지 말지를 두고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전에 한 분은 그냥, 자녀분을 수련회에 그냥 등록시켰다. 하나님이 하셔라. 이렇게 사연 주신 분도 계셨는데. 그러게요. 요새 자녀들이랑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아이들의 의견도 존중하다 보니까 이게 수련회를 어떻게 보내야 되나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좀잘 이끌어 주시기를, 또내 말로 안 되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 붙여주셔서 같이 갈수 있기를 좀,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라봅니다. 근데 정말 이 중고등부 또 청년부 수련회 때 특별히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되도록 가면 좋겠네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3663번님,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신청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5123번님도요. 생각해보니까 지난날 부어주신 주님의 축복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피디님 반가워요. 극동방송 애청자가 됐어요. 라고 주셨네요. 네, 말씀과 찬양이 가득한 극동방송 함께 하시며 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함께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축복송으로 같이 하면 좋겠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힘찬 라디오 사연 주시는 분들 중에서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오늘이 회사 마지막 출근이다라고 보내주신 가족분이 계셨어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에는 누군가는 떠나고 또 누군가는 새롭게 찾아오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새로운 만남은 설레지만 또 정들었던 사람과 헤어지는 일은 언제나 조금 아쉽고 허전하기도 하죠.

오늘 마지막 출근을 하신 힘찬 가족께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또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처럼 능력의 빈자리보다 관계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허전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좋은 사람들로 다시 채워주시고 또 새로운 자리에서도 따뜻한 만남과 기쁨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사람들,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이 관계들 감사함으로 더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찬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쌀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실로암 복지회에서 8월 창단을 앞두고 실로암 앙상블 단원을 모집합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분야는 합창 파트와 연주 파트며 연주 파트는 드럼, 어쿠스틱 기타, 색소폰,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8월 창단식 이후 첫 연습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습은 매주 토요일. 장소는 울산 시각장애인 선교회 쉼터 연습실입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6363-10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입니다. 때마다 새롭게 출시되는 상품이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능에 있어서 다를 것이 없는 단일 상품으로

0: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보험입니다. 보험은 다양한 종류를 때마다 갱신해서 판매하고 있지만 실상 따져보면 그 기능에 있어서 모두가 다 한 가지입니다. 바로 알 수 없는 미래에 벌어질 어떤 원하지 않는 사건 사고에 대비해서 그때를 어렵게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아마 사람마다 하나 이상의 보험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형제도 아마 그런 보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보험을 준비하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할 때에 큰 어려움 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보장이 되는 보험을 들고 있는 거죠.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때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실비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나면 그 치료비를 상대방과 나의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그런 자동차 보험 등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보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길면 8, 90년이 되는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는데요. 인생 8, 90년이 지나고 이 땅의 인생이 끝난 이후에 펼쳐질 영혼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형제는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알 수가 없죠. 죽어봐야 아는 거겠죠. 그런데 사람들의 80% 이상이 막연하게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세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 거죠. 또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알 수 없는 미래를 두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죽음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사람이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라고 말해요.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심판받고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형제도 그리고 모든 사람도 그 심판에서 좋은 판결을 받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 심판에서 좋은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앞에 말씀에 이어지는 다음 말씀이 이래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바라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의 때에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의 심판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이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면 어떻게 죽음 이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거죠. 형제가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그리고 가까운 교회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미래에 형제도 저도 천국에서 있게 될 거예요.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 건강과 미래를 위한 보험은 들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 더 알기 원하시는 분, 오랜 시간 교회를 떠나 있었지만 다시 교회에 나가기 원하시는 분, 샵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간략한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작성해 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 내 가족, 자녀, 이웃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시는 분, 역시 샵 3927번으로 예수라고 보내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당신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전에 운전을 처음 배웠을 때 처음이니까요. 아무래도 사고가 날까봐 바로 앞에 있는 도로에만 집중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눈앞에만 보다 보니까 조금만 도로가 이렇게 직선에서 벗어나도 차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때 옆에 있던 지도 강사님이

0: 앞에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멀리 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좀 멀리 보니까 운전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먼 시점과 그리고 오늘 하루를 주의 은혜로 살아내는 이 가까운 시점이 공존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오늘만 바라봐도 근심과 걱정이 좀 있을 수 있지요. 자,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인생이라는 항해의 선장이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결국에는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한 걸음 더 걸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 은혜정원교회 조현식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많이 날이 덥습니다.
1: 네, 엄청 덥네요. 진짜.
0: 엄청 덥지요. 예.
1: 서울은 비가 와서 조금 있는다고 하는데.
0: 예, 그렇죠. 이 더운 날에 어떻게 교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1: 아침에는요. 예. 새벽 예배 드리고 제가 화목 토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0: 예.
1: 하는데
0: 예.
1: 이렇게 3일을 아르바이트하고 3일을 운동하고요. 그다음 바로 카페 엽니다. 저희 교회 카페가 있으니까 카페 예. 열고 그러면서 사역 시작이죠.
0: 그래요.
1: 카페에서의 삶이 저에겐 사역이고
0: 예.
1: 그 이제 뭐 일반 목회자들처럼 또 예배 준비하고 좀 분주하죠. 두 가지 일을 하려니까요.
0: 파트타임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카페도 여시고 정말 그 상당히 사역이 좀 많으신데요.
1: 유튜브를 이제 하려고요.
0: 예,
1: 그래서
0: 예.
1: 이제 저를 자꾸 노출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0: 그래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조만간 그 SNS로 유튜브로 그 은혜 정원 교회가 나오게 되면은
1: 네네.
0: 저희도 응원하면서 그 일명 말하는 좋아요와 구독을 예 누르도록
1: 감사합니다.
0: 하겠습니다.
1: 로빈 TV 채널입니다.
0: 로빈 TV 채널 나왔습니다.
1: 로빈 카페에서
0: 네.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로빈 카페에서 또 은혜 정원 교회를 잘 기억하시고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 정말로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1: 네네.
0: 우리 연약한 육신, 연약한 마음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들 많이 올라오실 텐데 목사님 먼저 그분들을 위해서 문을 여는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1: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에 붙들고 엎드리는 하나님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0: 주님.
1: 자신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가족의 문제로, 또 교회와 이 시대를 보는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0: 주님.
1: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들을 중보하기 위해서 또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이 시간 라디오 볼륨을 올리고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한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은혜 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0: 아멘.
1: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엎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귀를 만드시고 우리 입술을 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까지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품고 나가는 당신의 귀한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아픔과 문제가 있는 분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또 하나님 이것이 나의 문제라고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간절히 중보하는 기도자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응답의 시간 하나님 구원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문제로부터 하나님 모든 사건으로부터 이 극동방송을 또 특별히 중보기도팀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 또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문자번호

있는데요. 우물정 3927번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소개하기 원하시는 분은 기도 제목 앞에 익명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익명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시는 기도의 제목은 우리 목사님과 함께 뜨겁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울산 극동방송의 중보기도팀에 전달됩니다. 그래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이어간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육신의 건강과 그리고 여러 가지 당면한 그 걱정과 근심에 대해서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가족과 친척 또 나라와 열방도 괜찮겠죠. 함께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찬양, 그동안 함께할 찬양입니다. 찬미 워십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0: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미워십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처음에 이 곡이 나왔을 때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요. 가사가 참 은혜가 넘치는 그런 찬미워십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요? 이 시간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도의 제목 담아서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소개하기 원하시는 분은 앞에 익명이라고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제목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한다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망의 기도, 은혜정원교회 조현식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교회 이름이 은혜정원교회예요.
1: 네네.
0: 그러니까 이제 무슨 동, 그 지역의 이름을 딴건 아니지요?
1: 지역 이름을 땄다고 할수 있는데요. 저희가
0: 그런가요?
1: 국가정원이거든요. 그 교회 앞에가.
0: 아,
1: 그래서
0: 예.
1: 국가정원 교회.
0: 그
1: 이렇게,
0: 태화강 국가정원.
1: 네네네. 거기 바로 앞입니다. 저희가.
0: 그래요.
1: 태화교회하고 저희 교회가 그 국가정원에 있는 교회인데요.
0: 예.
1: 태화교회는 뭐 원체 국가정원이 되기 전에 지어진 교회고,
0: 그래요.
1: 저희는 국가정원이 된 다음에
0: 아,
1: 개척한 교회라
0: 예.
1: 국가정원 교회 이렇게 하려다가 옆에 국가정원 옷가게가
0: 국가정원 뭐가 있다고요?
1: 있어가지고 옷가게
0: 옷가게. 아,
1: 그래서
0: 그래요.
1: 저희는 물론 이제 그 교회 그 옷가게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0: 예.
1: 저희가 국가정원 이렇게 하는 거 너무 길어서 정원 국가정원의 정원을 따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혜냐 진리냐 뭐 이런 여러 개를 많이 하다가
0: 뭐 합쳐서 은혜와 진리기도 있습니다만,
1: 네네네
0: 예.
1: 그러니까요. 그래서
0: 은혜.
1: 은혜가 살리지
0: 예.
1: 진리는 우리를 참 힘들게 한다. 뭐 하여튼
0: 그래요.
1: 네네. 하여튼 그래서 은혜로 이렇게
0: 예.
1: 해서 국가정원의 정원, 은혜의 은혜 해서
0: 예.
1: 은혜정원 이렇게
0: 은혜 정원교회.
1: 됐습니다. 네네.
0: 그러네요. 아, 국가정원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정말 그 지역 이름을 땄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네네네.
0: 예. 한번 또 배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은혜 정원교회. 조현식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7087번님께서 먼저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셨어요.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사실 지금 뭐 이렇게 더운 날씨이기만 해도 삶이 조금 무기력해지는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삶이라는 것이 좀 이렇게 요동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예, 산을 올라갈 때도 있지만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그 우울감과 또 무기력감 안에서 참그 일어나기 힘들 때, 한 걸음을 내딛기가 힘들 때, 그리고 남들이 내딛는 걸음을 보면서 나는 왜 그렇게 못할까라는 어떤 그런 자괴감이랄까요? 비교의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목사님.
1: 네. 무기력함의 상태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 참 많이 나오고요.
0: 예.
1: 특별히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승천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가장 악한 왕, 뭐 성경에서 나오는 남북을 합쳐서 가장 악한 왕이 아방인데 그
0: 그렇죠.
1: 아방 치세의 기적을 그렇게 많이 행했던 위대한 불의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심각한 우울증에 걸립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제 죽기를 원하죠. 하나님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러니까 스스로 나의 무기력함의 상태가 빠졌을 때 자책감을 갖지 마시고 성경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귀 기울여 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면서 세밀하게 말씀하신 그 음성이 붙들려서 그걸 넘어서고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잖아요. 좀
0: 그렇죠.
1: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조금 좀더

0: 가까이 가셨으면 참 좋겠고,
1: 아멘.
0: 저도 목회자라, 이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거든. 저희는 목회자니까 안 그런 게 아니라 저희도 그렇거든요.
1: 그렇죠.
0: 그때 목사님들 설교 듣고 또 같이 권사님들 장로님 같이 기도하고 뭐 이렇습니다. 물론 밥도 먹고요.
1: 예.
0: 힘내시고. 하여튼 어떤 상황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침에 운동하시기를 일단.

0: 조금 벗어나는데 조금 좀 지름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그래요. 새벽 예배와 함께 운동을 꼭 아침 운동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이 사실은 실제적인 그 조언이 정말 좋다라는 것도 우리가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요. 목사님 또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7087님이 하나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우울함을 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1: 주님.
0: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의 우울함, 무기력함을 내려놓고 올려드린 것 자체가 귀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는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다리에 힘을 주셔서 새벽에 일어나 주의 존전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 물론 골방에도 계시지만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공동체 안으로 같이 들어가서 불 붙는 그곳에서 하나님 불길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전달받고 그렇게 그 힘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을 은밀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엘리야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또 하나님 아버지 힘을 내서 하나님 나의 육신도 강하게 만드는 지혜도 있게 하여 주시사 그치.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이 속히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사단의 유혹에 사단이 틈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되 귀한 종에게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속히 그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4612번님, 울산 어린이 전도협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금요일과 토요일이지요. 울산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 성경학교를 엽니다. 또 제 아들이 중3인데 찬양 율동으로 섬겨요. 저희 아들과 이번 성경학교에서 사역하는 아이들이 이번 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교사분들이 성령의 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도록 그리고 일정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이 기쁨이 넘치도록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울산 어린이 전도협회 그 연합성경학교가 있네요.
0: 네네.
1: 예. 오늘과 이제 시작했겠습니다. 예.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열리는데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그렇게 자기 아들이 이제 우리 4612번님의 아드님이 이제 찬양 율동으로 섬기는 것도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우리 어린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선생님들 가운데도 성령의 지혜와 사랑이 더해지도록 참 너무나도 귀한 기도 제목입니다.
0: 네,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들도 갔었는데 지금 서울에 가서 못 가는데
1: 예예.
0: 네, 하여튼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목사님
1: 아멘.
0: 우리 권사님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1: 아멘.
0: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울산 어린이 전도 협회에서 오늘 하나님 교회들과 연합해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연합 성경학교 시작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4612번님의 아들 하나님 중3인데 하나님 방학을 맞이해서 하나님 이 캠프에 들어가서 봉사합니다. 사역합니다. 찬양과 율동으로 또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모습을 섬길 텐데 귀한 아들이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모세 밑에서 여호수아가 섬기다가 시종으로 있다가 그가 모세를 이어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어려서부터 잘 훈련받아 나중에 장차 하나님의 큰 아버지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모습을 있든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아멘.
0: 어떤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 아버지 통해서 참석한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구체적인 은혜가 경험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하셨는데
1: 아멘.
0: 어려서부터

0: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본다면,
1: 주님,
0: 주여 일생이 하나님 옆에 크게 붙들려 쓰임 받는 삶이 될 줄 믿사오니,
1: 아멘.
0: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시간을 또 하나님 쉼을 물질을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고 희생하며 섬겨가는 모든 교사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의 주님.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더해주신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아멘. 오늘부터 이미 시작됐는데 내일까지 마치는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기쁨과 아버지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멘. 무더운 날씨에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울산 어린이 전도협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참석한 모든 우리 학생들이 정말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정말 지치지 않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주의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저희도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은혜정원교회 조현식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기도의 제목을 이 시간 올려주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입니다. 우물정 3927번으로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크룩스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0: 크룩스의 찬양으로 보내드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11시 이제 27분 3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고요. 또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께서도 함께 들으시면서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실 뿐만 아니라 같이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국가정원 근처에 있는 은혜정원교회 조현식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익명을 올려주신 분 계세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께서 어지러움과 다리 아픔 때문에 아파서 교회를 못 나가신 지몇 달이 되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나아지시기를,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이 잘 회복되기를 교회에 나가실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께서, 참그 아파서 교회를 나가지 못한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또 어떻게 보면 낙심되는 일일 텐데요. 또 이럴 때 우리가 또 회복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이럴 때일수록 정말 교회가 필요해요.
0: 예.
1: 저희가 교회론을 나누기도 하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교회 자체가 복수 명사거든요. 복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0: 그렇지, 예.
1: 저희가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교회를 의지해서
0: 예.
1: 천국 가족에 의지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0: 아멘.
1: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익명으로 기도하고 기도 좀 올리는 거, 이거 자체가 교회 공동체, 큰 교회 공동체에 의지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좋고,
0: 예.
1: 지역교회 다니시는 교회 로컬 처치 목사님,
0: 그렇죠.
1: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많은 가족들한테 또 얘기해서 찾아보고, 저희 교회도 다리가 너무 안 좋으세요. 저희
0: 예.
1: 권사님이. 그래서
0: 예.
1: 저희는 새벽 예배를 3층 예배, 3층에 올라가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1층 카페에서 새벽에 드리는데,
0: 예.
1: 그렇게 하여튼 교회 공동체가 서로 보고, 그리고 새벽마다 장로님이 같이 기도해주고, 굉장히 힘을 내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소망하고, 아마
0: 아멘.
1: 따님인지 가족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도해주시는데,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자, 정말 좋은 일이 주 안에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그 문제를 기도 제목 삼아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사랑하는 어머니, 권사님, 하나님, 어지러움 때문에, 다리 아픔 때문에, 하나님 고통스러워서, 아파서, 하나님 약을 드시면서 교회 못 나간 지 벌써 몇 달이 되십니다. 하나님, 그 아픔의 근원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열두의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뒤로 와서, 하나님, 담대하게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 와서 옷깃을 만지지만, 하나님 그것을 믿음의 행위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근원부터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속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중풍병자가 스스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변에 있는 네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어깨에 메어 하나님 그것도 천장을 뚫고 내려보낼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어머님께, 어머니 권사님에게, 또이 가정에게, 이 기도 제목 올린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 크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속히 회복해서 건강을 회복해서 하나님 섬기시는 교회에 나가서 또 예전처럼 마음껏 찬양하고 많은 분들을 품고 기도하고 위로하는 귀한 여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의 자리로 불러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였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올려주실 분들은 샵 3927 문자 번호입니다. 우물정 3927번으로 기도의 제목들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215번님, 남편이 요즘 계속 만성 피곤으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강건케 해주셔서 잘 맡겨진 직분과 생업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의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피곤하실 수 있죠. 나이가 들어도 피곤하고 계절이 무더워도 피곤하고요. 여러 가지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직분과 생업 잘 감당하도록 이렇게 옆에서 이제 아내 되시는 분께서 같이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셨네요.
0: 너무나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0: 저희 남편의 걱정, 건강을 놓고 걱정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직분과 연결을 먼저 시켰어요.
1: 예.
0: 생업이 그 다음에 문장으로 나오고요.
1: 그렇죠.
0: 아마 아내가 또 남편분도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 아.
0: 만성 피곤이니까요. 예. 왜 이게 생기는지 한번 우리 아내 되시는 분께서 한번 점검도 해주세요. 기도도 기도하지만
1: 예.
0: 왜 피로가 생기는지 잠자리가 그런지 먹는 게 그런지 아니면 또 다른 무슨 제가 당뇨병이거든요.
1: 그러세요.
0: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1: 당뇨가 그러니까. 있으시면 많이 피곤해하시죠.
0: 그러니까
1: 예.
0: 빨리 확인해 보셔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약을 잘 이 시대에 많이 잘 만들어놨어요.
1: 예.
0: 의지해서 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또 심령적으로 피곤하지 않도록 그냥 맡긴 삶을 잘 감당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9215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한 몸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몸이 병들어감을 내가 느낍니다. 그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남편의 몸이지만 내 몸처럼 그걸 느끼고 아파하고 하나님 그래서 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주여 피곤함으로 이 피곤함 때문에 이 가정이 살아났고 이 피곤함 때문에 이 가정이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남편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는 남편을 위로해 주시고 그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도 감싸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속히 만성 피곤을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연약한 육신의 부분이 있다면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연약한 육신의 그 아픔들 하나님 건강상의 안 좋은 요인들을 발견하고 잘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또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아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부어지고 있지만 오늘 함께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아버지 이 극동방송의 목요기도의 팀들이 중보기도 팀들이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에 라디오 볼륨을 크게 하고 같이 기도하는 많은 분들의 기도 속에서 남편의 육신의 하나님 아버지 심령의 아니 영육간에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지게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맡겨진 직분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사명 남편으로서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하는 모든 생업 가운데 하나님께 삼게 해주시고 이삭이 하나님 아버지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샘이 터졌던 것처럼 그런 귀한 은혜가 귀한 남편의 생업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목사님 이 시간에 끝으로 한 번 더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 지금 무더위에 좀 힘들어하시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경제적 또 사회적 또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지금 힘든데 여러 가지 어디에 말을 하기 힘들어서 더 그 어려운 마음 낙심된 마음을 또 이렇게 나누고 기도하기가 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0: 네.
1: 오늘도 그냥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함께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저 소상공인이에요. 굉장히 어려운데.
1: 그러시죠. 그러시죠.
0: 나라에서 하는 제도들이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한번 지혜롭게 찾아봐 주시고 용기를 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찬양도 가사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의 격언이 아니라 찬양 가사의 말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환난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 지나가게

0: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0: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전 세계가 지금 총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아니라 전쟁의 그 참상들이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들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나라도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로 인해서 우리 같은 작은 보통 사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 경제가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가정의 삶의 관계에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환난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토굴 속에 들어가서라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이 또한 지나가고, 그러나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알게,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속히 하나님 회복된 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풀리고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의 찬양을 예배하고 또 하는 모든 경제와 그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묶였던 모든 관계들이 회복돼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건강도 온전히 회복돼서 하나님께 영돌리는 그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 아멘.
0: 아멘.

0: 소망의 기도 이제 오늘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자이시면서 소상공인이다 이렇게 소상공인이라고 참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1: 아멘.
0: 예. 우리의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기도를 그리고 중보를 멈추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은혜정원교회 조현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새 힘은 하나님께로 돌려나옵니다.
0: 할렐루야.
1: 기억합시다.
0: 아멘.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듣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혹은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빗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실로암 복지회에서 8월 창단을 앞두고 실로암 앙상블 단원을 모집합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분야는 합창 파트와 연주 파트며 연주 파트는 드럼, 어쿠스틱 기타, 색소폰,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8월 창단식 이후 첫 연습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습은 매주 토요일. 장소는 울산 시각장애인 선교회 쉼터 연습실입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6363-10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 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는 9월 세계교회협의회 WCC와 함께 세계 에큐메니컬 평화대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와 해외 재난구호를 위한 국제연대에 나섭니다. 전국 23개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다음 달 대규모 대각성 집회를 열고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과 목회자 자질 향상을 다짐합니다. 러시아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선교단체인 미국 어린이전도협회를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현지에 구금돼 재판을 앞둔 한국인 선교사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교계 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기독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기독교인과의 교제를 꺼리는 경향이 최근 조사에서 잇따라 드러나면서 신앙적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두고 기독 청년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0: 곧이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는 9월 세계교회협의회 WCC와 함께 세계 에큐메니컬 평화대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와 해외 재난구호를 위한 국제연대에 나섭니다. 교회협은 어제 23일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정기실행위원회를 열고 오는 9월 9일부터 닷새 동안 한국프레스센터 등에서 WCC와 공동으로 2026 세계 에큐메니컬 평화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남북교회가 처음 마주앉았던 1986년 글리온 회의 4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제리 필레이 WCC 총무를 비롯한 세계 신학자들이 참석해 DMZ 평화순례와 포럼을 진행합니다. 교회협은 또 강진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와 인도네시아 이재민을 돕기 위해 교계 차원의 긴급 구호 헌금을 모금하고 현지 의료와 심리 지원 사역을 펼치기로 결의했습니다. 전국 23개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다음 달 대규모 대각성 집회를 열고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과 목회자 자질 향상을 다짐합니다. 전국 신학대학교 학생연합 KATS 카츠는 어제 23일, 다음 달 17일 서울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혁을 주제로 대각성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집회를 주관하는 카츠 대표 최영선 목사는 신학생 시기부터 정직과 다음 세대 현장 봉사, 재난 구호 섬김이라는 3대 운동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사로는 2023년 미국 에즈버리 부흥을 이끈 케빈 브라운 에즈버리 대 총장이 나서며 참석자들은 강연 이후 소그룹으로 나뉘어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목회자 자기 반성을 위한 연합기도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선교단체인 미국 어린이전도협회를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현지에 구금돼 재판을 앞둔 한국인 선교사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다일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1: 러시아 법무부는 지난 22일 미국 어린이전도협회 CEF를 바람직하지 않은 비정부기구 명단 371번에 등재하고 현지 프로그램 운영과 활동, 자금 송금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지난 1월 하바롭스크에서 불법 이주 조직 혐의로 체포돼 오는 28일 첫 재판을 앞둔 33년 사역 경력의 박태현 선교사가 불리한 양형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와 순교자의 소리는 박 선교사의 거주지 등록 위반 혐의 3건을 합산하면 최대 17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공정한 재판과 선교사 석방을 위한 한국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이정환 어린이전도협회 해외사역부장은 같은 국제네트워크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종교적 의혹이 이번 사건과 연결돼 해석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공정한 사법 절차를 촉구했습니다. 오는 28일 첫 재판을 앞두고 교단과 선교단체의 법률 지원 그리고 한국교회의 기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교계 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기독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지킴이 연합 한다연은 어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청소년과 학부모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 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현행 대안교육기관법과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 담긴 사회통념이나 정치적 편향성 같은 모호한 기준이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어져 부모의 교육선택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안교육기관이 다문화와 탈북민 가정,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을 품으며 공교육의 한계를 보완해온 만큼 국가가 획일적인 통제를 거두고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인과의 교제를 꺼리는 경향이 최근 조사에서 잇따라 드러나면서 신앙적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두고 기독 청년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 결혼정보회사 조사 결과 미혼 남녀 응답자의 43%가 종교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59%는 종교 활동

0: 강요 등을 이유로 헤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목회자들과 종교사회학자들은 기독청년 감소와 성비 불균형이라는 현실 속에서 신앙을 숨기기보다 분명히 밝히되 상대에게 강요하지 않고 일상의 언어로 소통하는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 청암교회 등 일부 교회는 해마다 청년부 교육을 통해 비기독교인과의 교제에서 생기는 현실적인 갈등을 미리 짚고 자녀 신앙 교육과 제사, 헌금 등 구체적인 현안을 함께 논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연일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자외선 지수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겠고 최고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외출 시 양산을 사용하시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울산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고 바람은 초속 3m 안팎으로 불겠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 기온 35도, 습도는 46%입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아은이었습니다. FEBC
1: .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이며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씨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 발생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휴대해 가능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에는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며 행동 요령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2: 아,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3: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의 퍼포스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2: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3: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4: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꾸벅꾸벅 졸고 계신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템포를 조금 더 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찬 찬양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찬양하자고요.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옥동중앙교회 최재원 목사입니다. 어느 날 길을 가던 어떤 목사님이 신실한 성도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땅콩 장사를 하는 분이었는데요. 트럭에 땅콩을 싣고 여기저기 팔러 다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보시기에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신실해 보였습니다. 그 트럭에 복음 땅콩이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격려하고 싶으신 마음이 들어서 그 복음 땅콩 한 봉지를 팠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참 믿음이 좋으신 것 같은데 어느 교회 다니시나요? 그분이 대답하시기를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복음 땅콩입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복음 땅콩이 아니라 복금 땅콩입니다. 복음과 복금의 차이를 만든 그 받침 작은 기억 하나. 그것이 굉장히 의미의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The One Th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그 작은 한 가지, 그 한 가지에 집중했을 때 그 결과가 참 대단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커피 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있죠. 먹습니다. 커피 하나에 집중했더니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요. 또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검색창 하나만 나옵니다. 검색 하나에 집중했더니 마찬가지로 모든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었죠. 이 작은 것 한 가지 나는 정말 집중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특별한 어떤 문장이 있었는데요. 그 문장이 뭐 어떤 거냐면 바쁘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개미들도 뿌지 않은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바삐 움직이는가이다. 저도 늘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편인데요. 그래서 좀 잠깐 동안 그 문장을 읽으면서 생각에 잠겨 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어떤 청년이 굉장히 성공하고 싶어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일찍 그 성공을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싶었던 꿈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일찍 재산을 받아서 집을 나가게 되죠. 그러나 그는 그의 꿈대로, 그의 바램대로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잃고 났을 때 그가 회복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는 아들 그 하나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죠.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장면 이후에 이 청년의 인생은 건강하게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제 딸은 해군 장교입니다. 몇 달 만에 한 번씩 만나는데 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0: 장면을 저는 몇 달마다 재현합니다. 목을 끌어안고 늘 눈물 흘립니다. 헤어질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랑은 그리움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있으면 해결되지만 그리움은 그 사람이 있어야만 해결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리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그리워하십니다.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미국에서는요, 학업이나 취업 혹은 파병으로 인해서 멀리 떠났던 가족, 자녀가 집으로 돌아올 때 플랜카드를 하나 걸어놓고 기다립니다. 그 플랜카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Welcome home. 당신이 회복해야 할 한 가지, 그리고 당신을 온전하게 회복시켜줄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 아닐까요?
1: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가면 아버지는 당신 하나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리워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가세요.

대신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기 원하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복음을 전해드리고요. 필요하신 분께는 좋은 교회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영할 목사입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0: 한 권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재촉하지만 우리에게는 멈춰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쉼이라고 하면 몸을 쉬게 하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진정한 쉼은 몰두했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음악에도 쉼표가 있고 그림에는 여백이 있으며 조각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긴 고속도로에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게소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쉼은 꼭 필요한 것이죠. 무더운 여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몸과 마음, 영혼까지 새힘을 얻는 복된 하계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휴가철 떠나시는 분들께 격려한 말씀 해주세요.
1: 아니, 쉬지 말고 일을 해라. 쉬지 말고 책을 봐라. 쉬지 말고 다른 박질을 해라. 없어요, 그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건 있죠.
0: 아멘.
1: 예. 기도는 쉬면 안 돼요.
0: 네.
1: 그래서 기도는 때때로 하고요. 설거지 하다가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눈은 안 감아도 되지. 눈 감고 기도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테니까. 그래서 오직 쉬지 말고 하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0: 아멘.
1: 아침에, 저녁에, 점심에,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8시간 일하는데 그중에도 한 15분 커피타임이 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오후에도 잠깐 쉬었다가 기지개를 펴고 다시 일을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도 열심히 열심히 기도를 하고 좀 힘들 일할 때 쉬어가면서 냉수도 마시고 잠깐 생각을 하면서 쉬어가면서 일하는 게

0: 언덕률이 올라갈 거예요.
1: 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한 쉼 누리시는 여름철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무더운 여름 시원한 은혜가 가득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이번에는 이제 뭐 음악이 많이 나가죠. 왜냐하면은 한여름에 수박 잘라놓고 극동방송 찬송 들으면서 수박 맛이 더 달고 감사할 거예요. 왜? 아, 내가 수박도 먹을 수 있구나. 또 이렇게 잠시 쉬어가면서 방송을 듣고 부채질을 하면서 툇마루나 그늘 밑에 앉아서 참 좋은 사람들의 찬양, 특별히 이문균 교수, 신델라, 함석헌, 이러한 성악가들의 찬송을 들으면서 아, 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수박도 먹고 냉채도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극동방송 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0: 네, 말씀하신 세 분의 성악가들의 찬송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테너 이문규님의 음성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소프라노 신델라 빈들의 마른풀 같이, 베이스 함석헌 내가 매일 기쁘게, 세곡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0: 찬양이 가득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샬롬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본 적도 없고 혹여나 사람들이 전도를 했을 때 불편할까봐 신앙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런 저의 모습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전도의 도구로 삼아 주시기를, 저의 모습을 통해, 저의 행실을 통해, 또 저의 기도를 통해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생겨나기를 기도합니다. 부끄럽고 연약한 저의 모습이지만은 두려움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귀한 사연 감사드립니다.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렇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것도 즐거운 것 같아요.
1: 아니, 양 아나운서 얘기 들었는지 모르지만 90이 넘은 할머니가
0: 네.
1: 정부에서 주는 한 끈이, 정부에서 주는 돈 20만 원 받고, 엊그저께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전철역에 가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한대요. 그 양반 나이가 91살인가 그런데
0: 네.
1: 극동방송에 헌금을 두 번이나 크게 하셨어요.
0: 그렇군요.
1: 그런데 그 할머니 시래기통에서 주신 신발, 누가 내비리는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우리 방송국의 조 실장이 그거를 보고 자기가 신발 한 켤레를 사주고 그 새 신발 신고 다니면서 전도하신대요.
0: 세상에.
1: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도 부끄럽죠?
0: 네, 맞습니다. 더 열심히
1: 전도하세요.
0: 전하겠습니다.
1: 아나운서님.
0: 알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실로암 복지회에서 8월 창단을 앞두고 실로암 앙상블 단원을 모집합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분야는 합창 파트와 연주 파트며 연주 파트는 드럼, 어쿠스틱 기타, 색소폰,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8월 창단식 이후 첫 연습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습은 매주 토요일. 장소는 울산 시각장애인 선교회 쉼터 연습실입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6363-10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예.

1분 찬양. 환경 오염 물질을 환경 친화 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 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 기업과 함께 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 바리새인 그룹, 세리 그룹.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제가 여쭤볼 텐데 나는 바리새인 그룹에 있다 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나는 세리 그룹에 있다 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나님 믿는 이유를 여쭤보면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믿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 안 가려고 하나님 믿는다, 천국 가려고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믿는다,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믿지요,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믿지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믿지요, 능력과 심판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믿지요, 용서의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철학자요, 프레드릭 니치라 하는 사람이요. 기독교 문명은 퇴폐 문명이요, 노예 도덕의 창안이며, 하나님은 죽었다,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고백한 프레드릭 니치가 한 얘기죠. 니치는 루터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종말은 비참했습니다. 신경과 눈에 장애를 일으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여기저기 배회하였으나 모든 게 다 허사였죠. 절망적인 정신병자가 되어 12년을 병약자 신세로 있다가 1900년 8월 2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미친 사람의 영향지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지를 않았지요. 그래서 뉴욕의 콜럼버스 대학의 지하철 정거장에 벽에 어떤 사람이 니체왈 하나님은 죽었다 써붙였어. 그런데 얼마 후에 어떤 사람이 바로 그 글 위에다가 똑똑하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니체는 죽었다 하고 새겨놨어요. 한 영혼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영혼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느냐? 신명기 32장 10절에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잘 들어보세요. 세 번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함 같이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요새 목사 내외가 어저께 미국 집회를 위해서 떠나면서 제가 집에 혼자 있는데 한 3시쯤 와서 아버지 혼자 두고 내가 떠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 다녀오라고 그러고 용돈도 조금 줬어요. 환갑이 다 지난 애한테 용돈 주는 아버지는 나밖에 없을 거예요. 찡대은 내가 아들한테 용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도 아들 두 놈한테 용돈을 주는 사람이에요. 괜찮은 아버지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함 같이 사랑합니다. 주일날 오후에 되면 그 내외가 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집에 와요. 우리 내외 같이 먹고 주일날 저녁을 지내는데 지금은 우리 집이 아무도 없어. 찬바람이 휑해고 보름. 마누라는 병원에 있고 아들들은 다 떠났고 나 혼자 독수공방하려니까 참 신세 처량하다고 느껴질 때도 없잖아 있는데 남자가 혼인한 여자, 아니 연애하는 여자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참 이상하죠? 연애할 전에는 죽자 사자 사랑하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랑이 조금 식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 나이가 되니까 아 저거 죽으면 어떡하지? 지금 더 사랑이 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 새끼를 사랑함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은 두 종류의 신앙 상태를 또 기도 상태를 그 다음에 예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대지를 첫 번째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신만만한 바리새인의 신앙 태도.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바리새인은 접어둔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것 같아. 내가 17살부터 예수 믿고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은 야, 내가 왜 이거 그전에 못 봤나? 새로운 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최대 신앙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바리새인 그룹이라. 누가복음 18장 11절이에요.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고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토색이 뭐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세리가 남의 돈을 사배로 먹었으면 그걸 갖다 토색이라고 그러는 거죠. 토색한 사람, 불의한 사람,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세리에, 아니 바리새인이. 자신을 최대 신앙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을 바리새인 종류로 부분해 놓을 수가 있죠. 어떤 때 내가 이런 성경을 보면서 아 너도 바리새인에 속할 수가 있다. 비교하는 몫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속담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비난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죠. 이 바리새인은 다른 교인들하고 어울리지 않는 신앙, 따로 서서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계급이 없어요. 삼성 장군, 국방장관,
뭐 높은 자리 한 사람,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 한 형제 자매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그분들의 업적을 인정해줘야 되고 직책을 인정해줘야 되지만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 다 형제 자매예요. 이 사람은 또 의롭다 자랑을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자기는 같지 아니하다.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선거하러 돌아댕길 때 어느 기자가 물어봤어요. 카터 씨, 당신 간음한 적이 있습니까? 숨도 고르지 않고 예, 했습니다. 이게 신문 기사에 나왔어, 이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카터 후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 내가 거기에 속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신앙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요한 1서 3장 8절에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종하고 없애버리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또 이 바리새인은 남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신앙은 금물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이에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홍 장로님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 나는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홍 장로님은 홍 장로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재요? 홍 장로님이 김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다. 그건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지 사람이 판단 못해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는 신앙,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사실 비교의 기준이 교회 나오는 사람도 어디다 비교를 해요? 11조로 기준을 한 교회 출석으로 기준을 하고 성경 몇 장 읽었나 그것으로 기준을 하고 새벽기도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것도 기준의 대상이 되고 봉사하나 안 하나 이것도 이건 다 외적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사람의 중심을 보라고 그랬어요. 비록 내가 새벽기도는 못 나갈지언정 왜? 일 때문에 내가 새벽에 일하러 나가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내가 성경은 많이 뭘 읽더라도 한 구절을 읽어서 양식을 삼는 사람 봉사는 못하더라도 때때로 옆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봉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구세주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의 삶을 연구해보면 오늘날 믿음 좋다고 하는 성도들도 흉내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사람들은 매우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의 개권 칼럼니스트 목회자인 패트릭 모블로라고 하는 사람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야 하고 생각할 때 바로 그 함정에 빠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내의 성도들이 다 자기가 옳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의 종류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질 때 나오는 일곱 가지 증상이 있다고 했어요. 들어보실래요? 첫째,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둘째,
복음을 전하는 일은

등한시하고 남에게 조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세 번째, 자기 방식대로 따라오라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사람. 네 번째, 관계성보다는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다섯 번째, 사람들과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 행동이 다른 사람. 여섯 번째로, 자신의 잘못을 덮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빠르게 지적하는 사람. 마지막, 사람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전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매일 죄를 자백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경건의 연단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너희가 선 줄 알면, 서 있는 줄 알면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누가? 바리새인이요.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는 이래에 두 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수입의 11조를 드린다. 세뱃돈에서도 11조 드린다. 여행 갈 때 누가 보태주는 돈에서도 11조를 진급돼서 사람들이 고마운 마음으로 주는 돈도 11조를 절대적으로 내는 바리새인이요. 종교적으로 흠잡을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금식을 두 번씩 하는데 나는 일주일에 금식 한 번 하는 것도 어려워요. 두 번씩 한다. 11조를 바친다고 그랬어. 모든 교인들이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11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 두 번째로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남을 경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이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바리새인은 남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화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어요.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지요. 다만 형식적인 생활만 하게 되는 바리새인. 잠언 30장 12절에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남의 허물만 내 눈에 보이는 거 이상하죠.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도 못하느냐. 참 예수님이 산상복음에 무섭게 말씀하셨죠. 왜 다른 사람의 죄는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고 내가 지은 죄는 별로 생각지를 않는 우리 성도들, 바리새인보다 더한 사람들이죠.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다가 댈러스 신학대학 총장을 하다가 그거 그만두고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큰지 몰라. 댈러스에 내가 가봤어요. 그 양반이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그 교회 제가 가서 설교해봤는데 댈러스 가서 얼마나 큰 교회를 지었는지. 그 양반이 해병대 입대를 했습니다. 해병대 입대를 하고 나니까 훈련이 얼마나 고된지, 훈련 받고 나니까 같은 동료들이 모여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험담하고 이런 거 견디기가 엄청

아닙니다. 내가 소명을 확신한 곳은 바로 군대였다고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군대를 안 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만한 훌륭한 목사님도 못 됐을런지 모르지요. 요한 복음 3장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두 번째 대목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부족함을 느낀 세리의 신앙 상태를 한번 뒤져봤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다 그랬죠. 겸손한 자세, 멀리 서서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죄를 호소합니다. 참 겸손한 자세, 우리가 겸손을 무척 노력해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나. 일국의 대통령의 존귀하신 몸으로 천한 사람이 하는 구두 닦기를 손수 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구두 닦고 있는 사람은 에이브라함 링컨이었죠. 그때 자기 직원이 지나가다가 링컨 대통령에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제임스군, 자기 구두를 자기 손으로 닦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이게 무슨 잘못된 일인가? 또 구두 닦는 일이 천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세. 대통령도 구두 닦기도 다 같이 세상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야. 어찌 천하다 할 수 있을까? 그 비서는 링컨 대통령의 겸손하고 사리에 맞는 말에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미국에 그러한 위대한 대통령이 있었기에 남북전쟁도 종렬시키고 미합중국을 통일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잽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 말고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서 가슴을 치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개인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는 살기가 나쁜 사회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겸손해지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을 긍휼을 호소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나?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한테 불쌍함을 인정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어떠한 사람의 자세를 가져야 하나? 어떤 사람이 이런 찬송을 썼죠. 내 영혼이 이제 깨어서 구주를 찬송하여라. 나 찬송하는 제목은 그 사랑하심 한없다. 4절에 보니까 큰 구름같이 고생이 날 둘러 애워 쌓였을 때에 주 나와 같이 하시니 그 사랑 한없다. 시편 36편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

그리 보배로운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능력. 이 바리새인은 절실히 체험했지만은, 아니 세리는 체험했지만은 바리새인은 형식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판단 태도는 어땠나?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누구? 세리가 저보다가 누구요?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참 예수님의 판단 태도, 의롭다는 기준을 설치해 놓으셨어요. 이 사람이 세리가 저 사람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고 했어요. 성경의 비결이 낮아지면 높아진다고 했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갔고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그랬죠. 재물의 유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평상시 살아온 결과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만과 모르드개도 마찬가지죠.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르드개를 통해서 또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도 모르드개나 에스더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만은 교만이 하늘까지 치솟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 불어남에 따라 더 크게 된 부자는 그에 대한 걱정과 욕심도 같이 커간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 발에 밟힐 뻔이라고 했어요.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자세를 보면은 참 사회생활을 본다 하더라도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미국의 웨이트먼 윌리라고 하는 사람이 무척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대학을 다닐 때에도 마찬가지 그는 유행도 지나가고 철마저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무명의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동료 학생들에게는 많은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아랑곳없이 조롱을 받던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가 가난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면서 학교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을 맡았습니다. 바로 그가 링컨 대통령을 도와 미국을 이끈 정치가로서 원리는 미국에서 상원의원을 하면서도 은퇴하자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고향에서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의 고향에 교회로 갔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전 상원의원이 자기 교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를 맞아들인 고향 교회는 윌리에게 어떠한 교회의 직분을 원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미국 최고의 상원의원을 지냈던 위트만 윌리는 주일학교 유년부 부장을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는 어린이 반의 선생이 된 것이 자기가 평생 차지한 지위 중 가장 높은 지위로 생각을 했답니다. 그는 자기의 남은 삶을 어린이를 가르치는 일에 바쳤다고 하죠.
베드로전서 5장

0: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애누리 없이 겸손한 사람을 높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극동방송 이사장이시고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님이신 김장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실로암 복지회에서 8월 창단을 앞두고 실로암 앙상블 단원을 모집합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분야는 합창 파트와 연주 파트며 연주 파트는 드럼, 어쿠스틱 기타, 색소폰,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8월 창단식 이후 첫 연습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습은 매주 토요일. 장소는 울산 시각장애인 선교회 쉼터 연습실입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6363-10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직장에서 후배가 상사에게 상의 없이 뭔가 진행했다면 상사 마음 좀 불편하겠죠?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 상의 없이 뭔가 결정하면 상대방 마음 불편할 거예요. 소통하고 상의하는 거 중요합니다. 위아래 관계뿐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공유하는 거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때론 찬양 가사에 많이 나오듯이 하나님을 내 친구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하 관계도 되고 수평 관계도 됩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도 내가 내 일을 상의하고 소통하는 걸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상의하지 않으면 인격적인 하나님도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다윗을 보면 전쟁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많더라고요. 다윗을 질투했던 사울은 하나님께 상의 없이 그냥 자기 맘대로 하는 경우가 있었죠. 결국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하셨고 다윗은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상의하십니까? 소통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때론 나의 주인 되시고 때론 나의 친구 되시는 그분께 순간순간 물어보자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 어노인팅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 그분과 소통하면서 그분과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이 상의하는 거 소통하는 거참 중요해요.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뭐 친구든 직장이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도 상의하는 거 좋아하세요. 물어보시는 거. 다윗이 참잘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께요. 근데 이제 물어보기만 하고 대답을 안 드리려고 하면 안 되죠.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가 물어보고 좀 기다리면서 들어보고 요청만 하는 게 아니라 대화잖아요, 대화. 기도를 대화라고 하는데 때로는 나의 주인 또 때로는 나의 친구로 모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께 순간순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에 맞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시시콜콜 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상의해보고 그 대답도 좀 기다려보고요. 하나님 대답하시는 방법 여러 가지시잖아요. 말씀으로, 사람으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니까 그런 것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도 듣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뿐만 아니라 친구로도 우리가 여길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찬송가 434장. 귀하

0: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찬송가에 이어서 뭐 친구와 관련된 곡, 예, 이번에 복음성가 나의 참 친구 유턴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친구로 생각하다가 그 친구하고 잠깐 예, 떨어졌다가 예, 헤어졌다가 다시 이제 친구로 삼게 되는 분들 있잖아요. 이 극동방송 새깨라를 통해서 참 감사하죠. 가끔 이렇게 새깨라 진행하다가 여러분께서 이제 문자를 주시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교회 갔다. 이런 반가운 문자들 제가 방송 중에 소개할 때도 있고 다 소개를 못해서 제가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전화 드릴 때도 있거든요. 이 시간에 8230번님께서 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제가 오늘 이분께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셨는지,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0: 예. 지금 운전 중이세요? 아, 운전 중이시구나.
1: 네.
0: 정차 되세요? 혹시?
1: 저요?
0: 예.
1: 여기 터널 지나면 정차할 수 있을 것
0: 아, 터널
1: 같아서.
0: 지나면요?
1: 네.
0: 알겠어요. 제가 좀 기다릴게요, 그러면. 예.
1: 아, 네. 정차했어요.
0: 아, 정차하셨어요?
1: 네,
0: 빨리, 빨리
1: 가장
0: 하셨네.
1: 저기네요.
0: 예. 어느 지역이세요?
1: 여기 경기도 양주요.
0: 양주.
1: 네.
0: 양주. 아니, 지난번에
1: 네.
0: 그 문자를 한번 주셨었는데,
1: 네.
0: 방황할 때 극동방송 듣고 결심하게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1: 맞아요.
0: 보내셨어요.
1: 네네, 맞아요.
0: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한 번씩 전화를 드렸었죠.
1: 아, 네,
0: 전화가 안 되다가
1: 제가.
0: 오늘 드디어 했는데,
1: 네.
0: 그래서 어떤 결심을 했는지,
1: 아,
0: 어떤
1: 제가 한 3.
0: 상황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그래서 전화
1: 아,
0: 드렸어요.
1: 제가 우리 지금 다니는 교회가 이제 여기 양주 백석교회 있거든요. 백석교회라고 장로,
0: 백석교단에
1: 예, 네, 장로교회. 아, 백석교단은 아니에요.
0: 아 그래
1: 동네가 백석이라서 백석교회 이제
0: 예?
1: 64년 된 교회인데,
0: 예
1: 제가 거기 간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0: 네
1: 이제 교회를 등록을 할까 말까 막 고민하고 방황을 했었어요.
0: 네네
1: 많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제 한 7년 방학을 하다가
0: 예
1: 이제 갈등을, 교회를 갔는데,
0: 네 네.
1: 이제 어떤 분 때문에, 이제 갈등 때문에 이제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0: 네.
1: 극동방송을 이제, 왜 극동방송을 안 들어? 차에 다닐 때마다 극동방송을 들어야지 하고,
0: 예.
1: 이제 가르쳐 주신 분이 있어요. 그 전에 이제

0: 같은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했던 분들이 있어요.
1: 네네.
0: 그래서 그분, 그, 형제가 가르쳐 줘가지고, 이모는 왜, 극동 방송 안 듣고, 세상 노래를 듣냐고. 그래갖고 맞춰줘가지고, 이제 듣고 다니다가, 말씀을 듣는데, 그게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펑펑 울었어요,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갖고,
1: 네네.
0: 그래, 맞아.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가서 신앙생활 해야지.

0: 교통방송 틀어놓으면 지가 따라서 아멘 아멘도 하고 그럴 정도로 지금은 근데 그렇게 힘들었을 때 극동방송 듣고 제가 많이 힘을 얻었죠.
1: 아 그러시구나. 그럼 현재
0: 많이
1: 지금
0: 많이 힘이 돼요. 정말로 예? 많이 힘이 되고
1: 예.
0: 이게 진짜 내가 선교를 못하더라도 보내는 선교사는 할 수 있잖아요.
1: 예예. 예.
0: 그래서 너무너무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또 하다가 제가 조금 힘든 일이 있어서 중단했었거든요. 사실은
1: 전파 선교사 말씀이시군요.
0: 네네. 그러다가 예. 다시 또 이제 다 결심하고 그래 내가 다른데 내가 조금 줄여서 안 쓰더라도 내가 공동 방송에는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1: 네네.
0: 지금 계속 이제 이번 달부터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1: 네.
0: 너무너무 감사한 방송이에요.
1: 아, 네. 그러면 정말. 지금 8230번님은 현재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0: 네, 다니죠.
1: 아, 그러니까 한 8년 방학하셨다가
0: 네네네.
1: 다시 원래 다니던 교회로 가신 거예요?
0: 네네. 아니, 다니던 교회는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문제가 있어갖고.
1: 아, 새로운 교회로?
0: 네, 새로운 교회에 갔는데 거기가 적응이 안 돼갖고.
1: 예.
0: 저희는 감리교회를 다녔었는데 뜨거웠었거든요.
1: 네네.
0: 근데 이제 지금 교회는 이제 조금 그러지 않았는데.
1: 네.
0: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뜨거운 편이라.
1: 예.
0: 가서 이제 좀 많이 영향력을 끼치긴 했죠.
1: 지금 그러면 다니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0: 백장로교 합동측이요.
1: 합동측인데 아까 백석교회라는
0: 네, 백석교회예요.
1: 게 이름이 백석교회예요?
0: 네.
1: 아 이름이 백석교회.
0: 네.
1: 예장 합동측에.
0: 네네.
1: 이제 8년 이제 방학 끝내고
0: 네.
1: 스스로 가신 거예요 그 교회로?
0: 아니죠. 이제 예전에 다녔던 같이 다녔던 권사님이 제가 이제 옛날에 열심히 했던 걸 알기 때문에.
1: 네네.
0: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제가 이제 교사를 오래 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이제 아이들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제 기도하시면 자꾸 눈물이 나온대요. 이렇게 저를 기도하면
1: 네네.
0: 그래갖고 이제 와봐라 와봐라 한 달 정도 등록 안 하다가
1: 네네.
0: 에휴 그래 하나님 어디나 다 똑같이 계시지.
1: 네.
0: 그러고는 이제 등록을 했어요.
1: 그래요. 그리고 이제 문자를 주셨을 때 방황할 때 극동방송 듣고 결심하게 됐다라고 하셨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내가 이제 네. 교회를 다시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0: 네,
1: 갖게 되신 거군요.
0: 그럼요. 아유 그냥 등록하고 다녀야 되겠구나.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 그때 아주 그냥 정말 힘들었거든요.
1: 그래요.
0: 네.
1: 새끼라도 계속 이렇게 가끔 들으세요?
0: 가끔이 아니라 허구한 날 들어요.
1: 허구한 날이요?
0: 네. 아주 빼놓지 않아요.
1: 에.
0: 네.
1: 그러면은 이렇게 들으시면서 방황할 때, 그러니까 방학할 때도 새끼라 들으셨어요?
0: 아니요, 그때는 안 들었죠.
1: 예.
0: 그 전에 교회 다닐 때는 들었는데,
1: 네.
0: 이제 방황할 때는 못 들었어요. 못 듣다가, 저 아는 그 형제가,
1: 네.
0: 이제 이모 이거 틀으라고 왜 새벽 노래 듣냐고 해서 그 맞춰준 게 106.9 메가헤르츠예요.
1: 네네.
0: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간혹 가다 들을 때 있고 안 들을 때 있고 있었는데,
1: 네네.
0: 어느 날, 듣는데 진짜 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말씀이 정말 맞는 게 이게 막 가슴에 팍팍 막 꽂혀요 막.
1: 아이고.
0: 말씀을 들을 때
1: 그러니까 그래요.
0: 막 이게 내가 그러니까 작정 이게 딱 저거 하게 되는 거지.
1: 아.
0: 결심을 하게 되는 거지.
1: 그래요. 아유 잘 됐네요. 네. 이 시간에 저 따라서
0: 네.
1: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0: 네.
1: 예,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1: 자, 아유 감사하고 우리 8230번이니까 저하고 첫 통화잖아요.
0: 네.
1: 스스로 이제 딱 교회 가시게 되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고
0: 네.
1: 우리
0: 네.
1: 이제 그 선물 전화 연결되면은 드리잖아요.
0: 네.
1: 어떤 선물 드릴까요?
0: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있어요. 갖고 싶은 거 있어갖고.
1: 아, 어떤 선물이요?
0: 주얼리요.
1: 주얼리. 아, 주얼리 위해서 기도까지 했어요? 예? 네?
0: 하나님 앞에 다 드려가지고.
1: 예. 네.
0: 없었거든요.
1: 아, 다 드려가지고 없었어요?
0: 네, 옛날에.
1: 아.
0: 네.

0: 부활리가 그렇게 가고 싶으셨어요. 연락하시지. 예?
1: 아니, 어떻게 그건 아니죠.
0: 하나님이 오늘 응답하셨네요.
1: 네, 맞아요. 저 그런 생각했어요. 아까
0: 아유.
1: 이게 전화 5분 있다 주신다 그러길래, 어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아셨지? 네, 그게 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0: 주얼리 문자 쿠폰으로 드리겠고요.
1: 네.
0: 아, 제가 주얼리만 드리기가 좀 아쉽네요.
1: 아니에요, 괜찮아요.
0: 다른
1: 저희
0: 거 하나 더
1: 마음
0: 드리고 싶네요.
1: 아니에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0: 그것만 있으면 돼요, 진짜?
1: 네, 아유, 그러면 안 돼. 다른 사람 줘야죠.
0: 아유.
1: 저는 그거만 돼요,
0: 아이고,
1: 감사로.
0: 감사해요.
1: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0: 예.
1: 감사히 받겠습니다.
0: 네,
1: 네.
0: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찬양. 어떤 찬양?
1: 저요?
0: 예.
1: 저는 사나주구나.
0: 사나주구나.
1: 네.
0: 그게 이제 내가 살아도.
1: 네네네네.
0: 아, 왜 찬양을 그치 좋아하세요?
1: 제가 좀, 전도에 좀 사명이 있기는 해요.
0: 네네.
1: 근데 이제 학원은 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서 하는데,
0: 네.
1: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제, 뭐, 내게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 주거나 그냥 하나님의 것인데,
0: 네.
1: 내 의가 살아서 맨날 그냥 내 거라고 생각하고, 맨날 그런 게 가끔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이 찬양을 제일 좋아해요.
0: 그래요. 이 찬양 나누면서 우리
1: 네. 네.
0: 인사할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시고 계속 좋은 소식
1: 네네.
0: 들려주시고
1: 네, 감사합니다.
0: 앞부분 한번 살짝
1: 행복하십시오.
0: 불러주세요.
1: 예.

이광희 목소리로 이제 내가 살아도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예, 방황하다가 이 극동방송을 듣고 스스로 교회를 가게 되고 이렇게 또 뒤늦게 문자를 주셔서 전화 연결까지 됐어요. 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이 극동방송 새깨라를 찾는 분들이 참 많아서 참 너무 감사하고 귀한 도구로 쓰여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혹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방황 가운데 이 방송을 찾다가 이 방송을 듣게 되신 분들,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 되신 주님께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맡기고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죄의 짐 맡은 바로 우리 구주, 정말 좋은 친구래요. 어찌 좋은 친구인가, 이 고백 함께 나누시죠.

0: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한웅재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새끼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새끼라를 듣다 보면은 내 주위에 있는 뭐 친구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가족, 지금 교회 방학, 신앙의 방학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이렇게 옆에서 듣게 하셔가지고 같이 듣다가 문자 주시고 저하고 연결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결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영혼들이 있거든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한 부부, 예, 저하고 지난번에 전화 연결됐는데 좋은 소식을 주셔서 전화 연결해봅니다. 여보세요?
1: 네,
0: 이순옥님 되시죠?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예요.
1: 네네.
0: 아, 지금 혹시 통화 되세요?
1: 네.
0: 네네. 남편분하고 혹시 같이 계시나요?
1: 네.
0: 아, 같이 계세요? 남편이 계약하셨다고 들었는데, 교회 가셨다고 들었는데?
1: 네, 두 번 드렸어요.
0: 두 번 드렸어요?
1: 네.
0: 저하고 그 통화되고 나서?
1: 네.
0: 그쵸?
1: 굉장히 그 새끼라.
0: 네.
1: 그 시간만 되면 우리가 제가 밖에서 같이 운동을 하다가도.
0: 예.
1: 그 시간이 너무 설레가지고, 은혜가 네. 돼가지고.
0: 네네.
1: 둘이 부지런히 집으로 와서 그 방송 함께 아주 귀를 쫑긋하게 들어.
0: 아, 그 시간만 되면?
1: 네.
0: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자가 우리 부부가 새끼라에 푹 빠졌다고.
1: 맞아요.
0: 맞죠? 그 네. 문자 제가 기억하고 있네요.
1: 네네.
0: 아.
1: 저희 남편이 교회 두 번 드렸는데도.
0: 예.
1: 그 방송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0: 아이고, 그렇군요. 우리가 한 2, 3주 전에 통화됐잖아요.
1: 네네.
0: 그러고 나서 그 주에 바로 남편분이 가신 거예요, 교회?
1: 네.
0: 아내분 다니시는 교회로?
1: 네.
0: 8년 방학이셨잖아요, 남편분이.
1: 맞아요.
0: 아.
1: 8년간도 그때 뭐,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0: 예.
1: 그냥 억지로 끌려다가시피. 그래서 6개월 예배를 드렸었어요.
0: 아, 8년 전에 6개월을 다녔다고요?
1: 네.
0: 아, 그렇구나.
1: 네.
0: 그래도 아무튼 뭐, 시작하셨다가 진짜 8년을 쉬고 계셨는데.
1: 네.
0: 지금 옆에 계시죠, 남편분?
1: 네.
0: 한번 바꿔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여보.
0: 여보세요?
1: 그 있잖아. 극동방송 앞전에 통화한다고 전화 왔었잖아요. 지금 전화가 왔는데 그늘에서 봤지?
2: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저 황현수님 네, 되시죠?
2: 예.
0: 반갑습니다. 저 그 새끼라 김인수예요.
2: 예.
0: 그때 통화되고 나서 교회 가셨다면서요?
2: 예.
0: 아유, 너무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2: 예.
0: 축하드립니다. 예배 드려보시니까 어떠세요?
2: 저 마음이 좀 차분하다랄까?
0: 네.
2: 아, 성스러운 사람 모으는 것 같고.
0: 예.
2: 좀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0: 아, 성스러운 사람만 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아니, 그 죄인들이 가는 거죠, 뭐.
2: 내가 저 가니까.
0: 예?
2: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긴 다 저 깨끗한 사람만 오는 것 같고.
0: 네, 네.
2: 내가 가기에는 좀 숙달이 돼야 되겠어요.
0: 아,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 성스러운 사람만, 뭐, 이렇게 깨끗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죄 있는 사람, 아픈 사람, 상한 사람, 그런 사람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 예.
0: 예.

0: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지만 다 죄인이고 다 깨끗하지 못해요. 다 똑같아요. 아무튼 황현수님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신 거 너무 잘하셨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1: 예, 집사람이
0: 예.
1: 참 집사인데요.
0: 예.
1: 아주 열렬적이어갖고
0: 예.
1: 방송도 우리 저기만 봐요. 기독교 방송만.
0: 이 극동방송만?
1: 예, 극동방송은
0: 네네.
1: 제가 그저차 끌고 다니면서
0: 예.
1: 본 지가 꽤 됐어요.
0: 차 끌고 다니면서 들어본 지 오래되셨다고요?
1: 예, 방송도.
0: 방학하시면서도 계속 들으셨군요, 극동방송. 옆에서 아내와 함께.
1: 예.
0: 아유, 잘하셨네요. 어떻게 선물도 잘 받으셨죠?
1: 예.
0: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방학이라고 하고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1: 예.
0: 이제 계약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쭉, 예, 꾸준히 잘 다니시고, 예, 그 예수님 믿고 꼭 아내와 같이 나중에 꼭 천국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이제 죽어서도 천국 가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착한 일 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천국 가는 거니까 그 예수님 꼭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저하고 같이 그 영접 기도를 했을 거예요, 저랑. 이번에는 이제 교회를 가셨고 예배를 드리셨으니까 저와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리시죠. 감사의 기도. 저 따라서. 예. 사랑의 하나님.
1: 따라하세요.
0: 네네. 사랑의
1: 사랑하는
0: 하나님.
1: 하나님,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1: 아멘.
0: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황현수님.
1: 예.
0: 그 아내에게 좀 고마움이 있으시겠어요? 그쵸?
1: 그래.
0: 아내분이 우리 남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또 방송국에 신청하셔가지고
1: 예.
0: 아내와 같이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참 좋잖아요.
1: 예.
0: 우리 아내에게, 옆에 있는 아내에게
1: 네.
0: 좀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사랑 듬뿍 담아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
1: 지금 집사람 저기 와서 있는데요.
0: 아, 저 옆으로 가셨어요? 멀리?
1: 저 밭으로 갔어요.
0: 밭으로 가셨어요. 아유, 아쉽네요. 그래도
1: 와요,
0: 와요?
1: 와요, 와요,
0: 예,
1: 와요.
0: 와요? 예. 자, 우리,
1: 빨리 와.
0: 예. 아, 이 중요한 순간에 뭔 밭일을 하세요. 좀 옆에 계셔야지, 우리.
1: 여보세요?
0: 네.
1: 네네.
0: 자, 황현수님,
1: 네네.
0: 남편 바꿔주세요, 남편.
1: 아, 다시요?
0: 예, 아니, 바꿔달라는 얘기가 아닌데.
1: 아, 네.
0: 예,
1: 잠깐만요.
0: 자,
1: 네네. 여보세요?
0: 황현수님, 아내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지금 해보시라고요. 예, 아내한테
1: 하고 싶은
0: 고마움이
1: 거 하세요.
0: 있잖아요.
1: 고마운 거죠. 뭐,
0: 예,
1: 계속
0: 아내한테
1: 하시고.
0: 고마운 거니까, 아내 뭐라고 부르세요?
1: 예?
0: 아내를 뭐라고 부르세요?
1: 그냥 집사람이나 아들을 그냥 저기
0: 예.
1: 부르면서 엄마 그렇게 부르죠.
0: 누구 엄마? 이렇게, 야,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시면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보세요.
1: 여보, 사랑해. 고마워. 맨날 내 수발하지 않느냐고. 진짜로 고마워. 응?
0: 자, 우리 황현수님께서
1: 예.
0: 항암 하시면서 이 방송을 들으셨다면서요. 지금도 치료받고 계시는 거죠?
1: 예, 어제도 갔다
0: 아,
1: 왔어요.
0: 어제도 갔다 오셨어요.
1: 예,
0: 그래요.
1: 발음이 제가 안 좋아요.
0: 아, 그래요. 아내와 함께 하나님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시고
1: 예.
0: 기도하시면서 그 아픈 것도 꼭 치유되길 저도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좋은 소식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 혹시 그리고 황현수님 마지막으로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어떤 찬양이 있으세요?
1: 은혜였어.
0: 은혜였어. 은혜라는 찬양을 가장, 그게 은혜라는 곡이거든요.
1: 네.
0: 예. 왜이 찬양
1: 그거는
0: 좋아하세요?
1: 가끔가다 집사람이 가끔가다 틀어줘가지고서
0: 네네.
1: 그거는 가끔가다 듣는 편이에요.
0: 아, 듣는 편이에요.
1: 들어요.
0: 들을 때마다
1: 그래서 이제
0: 어떤 점이 좋으세요?
1: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봤어요.
0: 아,
1: 그냥

0: 그래요?
1: 자기가 좋다는 것만 알고
0: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황현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다시 아내와 함께 믿게 된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네요. 이 새끼라의 귀한 열매가 되어주셔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아 그리고 황현수님
1: 예.
0: 그 이제 교회 나가게 되셨으니까 저희가 예. 축하 선물 꽃바구니를 예. 보내드릴게요.
1: 꽃바구니요?
0: 꽃바구니 보내드릴게요. 축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를 보내드릴게요.
1: 예.
0: 네. 그 은혜라는 찬양 이 시간에 예. 나누면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1: 예.
0: 건강하시고 좋은 소식 들려주세요.
1: 예.
0: 예.
1: 고맙습니다.
0: 네. 새끼라를 통해서 한 부부가 연결이 됐고 그 남편이 항암 중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귀한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 은혜라는 찬양 나누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조현출 김인수였어요. 여러분 즐겁고 복된 주말 주일 보내십시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다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낙심되고 지쳤을 때 한계가 있는 우리 세상과 사람에게서 눈을 돌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위드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 여러분의 교회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드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미포교회 김성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의 뜻, 주의 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썩는다는 말과 숙성된다는 말은 다릅니다. 둘 다 시간을 먹는다는 측면에서 같지만 전자는 부패하며 죽어가는 것이고 후자는 맛이나 본질이 깊어진다는 뜻이지요. 우유를 잘 삭히면 치즈가 되고 버터가 되지만 그냥 썩히면 독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렇습니다. 세월에 따라 나이만 늘어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 사람됨이 깊고 넓어지는 이들도 있지요. 세월을 썩혀서 보내는 이와 삭혀서 품는 이가 결코 같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처럼 같은 분량의 시간을 살더라도 그 의미와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지요.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아시다시피 여기서 아끼다라는 말의 의미는 구원해내라 이런 뜻이죠. 죽어가는 시간으로 낭비하지 말라는 뜻인데요. 그리스도인은 시간에 대해 적극적인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주님의 뜻은 주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지요. 예, 맞습니다. 옳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생각할 게 있습니다. 과연 하염없이 세월만 보내더라도 저절로 주님의 때는 오는 것이며 또 주의 일은 되는 것일까?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시간을 구원해내는 일꾼들이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인물이라 할 수 있죠. 오늘 우리는 드디어 요셉을 작정하셨던 본 무대에 올리시는 하나님의 연출을 보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특별히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지요.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길고 고된 시간의 삭힘이 일어나야 했던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시작하시질 않는 거예요. 요셉이 준비가 되자 하나님은 지체 없이 당신의 뜻을 펼치시고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란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일어나는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꾼들이 준비되는 때, 바로 그때가 주님의 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어 표현이기도 하고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표현입니다. 여러분 외우십시오. 여기 we, 우리는 without him, 대문자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없이는 cannot,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he, 하나님이시죠. without

Without us, 우리가 없이는 will not, 하시지 않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이 안 되는 것은. 지금 한국 사회나 세계 정세를 볼 때 하나님 없이 인간들이 자꾸 나서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이 막히고 열리지 않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종들이 준비되는 그 삭힘의 시간들, 바로 그 시간들은 사람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법이지요. 솔직히 요셉의 최근 3년간의 시간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감옥살이 한 것밖에 되어 있습니까? 감옥살이에 출신이 안 좋다 보니까 종살이까지 겸해서 한 시간이었고,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 살아야 했던 그게 바로 지나간 3년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이력서에 단 한 줄 쓸 수도 없는, 여러분 이거 이력서에 쓰면 오히려 손해보죠. 그런 시간밖에 없는데 왜 하필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를 세상의 무대 한가운데로 세우겠다고 작정하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지나간 그 시간들이 참으로 특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드디어 요셉이 뜸이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곧 그 막막한 세월, 그 짓눌림의 세월, 어둡고 고통스럽고 조롱과 수치 가운데 보냈던 그 시간들을 드디어 요셉이 구원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그를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비로소 요셉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잊혀질 수 없는 존재로 그를 세우십니다. 애굽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을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온 천하가 그를 기억해야만 할 위치로 그를 높이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더 이상 인간에게 청탁하는 자가 아닙니다. 꿈풀이 하는 것은 2년 전에 이미 그는 도통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결과 마지막에 뭐가 하나가 덜커덕? 사람한테 부탁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이 뜸이 들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옥에서 3년의 세월을 뜸을 들이시더니 이제 드디어 요셉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더 이상 그는 인간에게 청탁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바로가 요셉에게 이 큰 제국의 운명을 청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말을 키워드로 머릿속에 딱 심어놓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째서 바로는 방금 전까지도 수치스러운 죄목으로 죄수로 있던 이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그에게 제국의 살 길을 열어달라고 청탁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모든 국내 대신들 역시 그게 참으로 좋은 길입니다, 합당합니다 라고 이렇게 응답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길래 세상이 이렇게 순식간에 녹아내린단 말입니까? 오늘 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높은 것들을 내리시고 무력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꿈이라는 모티브를 쓰셨던 이유입니다. 바로의 꿈은 단순히 악몽을 꾸었다거나 꿈자리가 뒤숭숭했다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드디어 일어나시며 그 팔을 펼치심을 표식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땅의 모든 힘들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물음표, 그게 바로 바로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통해 세상에 대하여 묻고 계시는 하나님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너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아, 너는 아느냐? 애굽의 지식 있는 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죠. 내가 그 땅에 무언가를 행하려고 너희들에게 보여줬는데 너희들은 안다며, 한번 풀이해봐라. 너 강한 자여, 너 힘을 자랑하고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권세자여, 바로죠. 너는 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땅에 행할 일을 너는 바꾸거나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는 게 이 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은 꿈을 통해 묻고 계시느냐 하는 거죠. 그건 애굽이 이것만큼은 우리가 잘한다 하고 자랑하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다니엘서를 설교할 때 고대의 제국들이 어떻게 꿈을 이용했는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동안 애굽은 왕이 꿈을 꾸면 그걸 계시화합니다. 그래서 온갖 자귀적인 의미를 그 꿈에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통치에 대한 신적 권위를 만들어내죠. 그러므로 신이 이렇게
우리에게 통치 권한을 부여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건 다 신의 뜻이야. 이게 다 정치술이라는 것입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프로 해몽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 영적으로 뭔가를 아는 영적인 성각자들이었던 것이 아니고 그럴싸한 구실을 꿈에 붙여가지고 백성들을 잘 호도해내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중대사가 있을 때 왕이 꿈을 꾸면 혹은 꿈을 안 꾸면 꿈을 꿨다고 둘러대서라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몰아가는 식으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에게는 바로가 어떤 꿈을 꿨냐 이건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왜? 그건 자기들이 얼마든지 둘러댈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갖다 붙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통치의 방식으로 하나의 정치술을 발휘하는 게 바로 이 꿈이죠. 그러니까 꿈은 우리가 잘 다룬다. 이게 바로 애굽과 고대 제국의 특성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꿈 자체가 덜커덩 걸린 겁니다. 아무 꿈이나 꾸소 이렇게 했던데 이번엔 꿈 덜커덩 걸려버린 거예요. 이 꿈에는 그런 식으로 대충 퉁치고 넘어갈 수 없는 강력한 압박감이 그 꿈 자체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그 말 잘하고 갖다 붙이기 좋아하는 이들까지도 왠지 모르게 이 꿈 앞에서는 그들의 입술이 다 얼어붙고 만 것이에요. 정말 그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꿈 자체가 이런 압도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가? 그 누구도 우리가 꿈 전문가인 우리가 입조차 되지 못할 그런 꿈이 정녕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바로와 모든 술객과 해몽가들이 다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단지 꿈일 뿐인 바로 이야기 앞에서 박사들의 지식도 술사들의 예지도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분의 뜻이 선포될 때 모든 입들은 침묵하고 높아진 모든 것들은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세상 풀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되신 계시의 말씀을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들려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지엄하신 당신의 권위와 권능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물으십니다. 도대체 이 세상의 진짜 왕은 누구냐? 이 세상에 참된 통치자가 있으면 나와보라, 응답하라. 하나님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들에게 은근슬쩍 하나님은 압박하고 계십니다. 너는 힘이 있다며, 너희들은 많이 안다며, 그러니 응답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해보라는 거지요. 단지 꿈일 뿐인데 그들은 웃고 넘어가질 못합니다. 더군다나 그 꿈의 내용이 제국이 가장 든든한 기초로 삼고 있었던 나일강을 등장시켰고 농사의 힘과 풍요의 상징인 소가 등장했으며 또한 알곡들이 나왔기 때문에 도무지 이것은 대충 덮어놓고는 결코 지나갈 수 없는 문제가 되고 만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근본에서부터 생각해야만 하는데 도무지 그 길도 방법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꿈의 의미였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었습니다. 진정 하늘의 보좌 위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시는 분이 땅의 가짜들에 대하여 으름장을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바로 오늘날 교회이며 또한 우리를 성전 삼으셨으니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나가 해야 할 역할이 바로 이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무대에 등단하기 전에 세상의 모든 높아진 것들의 코를 꺾으시고 완전히 그들을 무너뜨리며 내려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부터 그러므로 내 종에게 주목하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처럼 압도적인 존재로 드러내고 계시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참 많죠. 꿈 하나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떱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도 똑같죠.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꾸고 나오더니 꿈 못 풀면 다 죽인다고 지혜자와 박사들을 모아놓고 일단 꿈을 맞춰라 이러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않습니까? 즉 그 꿈이 그만

만큼이나 그를 압박하고 사로잡았다는 뜻입니다. 그 꿈 못 풀면 제국이 뭐가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압도적으로 겨우 꿈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을 완전히 사로잡으시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 그렇게 나타내셨냐는 것입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자기 종을 세상 가운데 높이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계시로 인해 제국의 모든 틀이 흔들립니다. 인간의 권한 밖에 있는 미래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지만 도대체 누가 이 새로운 지식을 알 것이며 과연 누가 이 비밀을 풀어낼 수 있는가 말이지요. 바로 그 순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스스로 호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런 꿈을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로서, 꿈 그 자체로서 사람의 심령을 사로잡고 그들의 운명까지도 결정지어버리는 꿈, 자기가 꾸었거든요. 그는 바로 이 꿈 이야기와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해프닝을 바라보며 이것 역시 같은 종류의 꿈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비로소 그의 귓가에 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오직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내게 말씀하십시오. 정말 광호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없는 지식과 미래가 자기 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주장하던 너무나 해맑고 천진난만하기 짝이 없었던 한 인물이 생각난 겁니다. 지 처지가 어딘데요 지금? 히브리 종놈으로 팔려와가지고 이제 옥살이까지 하고 있는 주제에 해맑기가 그지없이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뭘 그리 염려하십니까? 어울리지 않는 지 운명은 끝인데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나갈 소망도 아무 빛도 없는 그런 처지이면서도 그의 눈빛은 살아있었고 얼굴이 환하게 빛난 채로 내게 말하라고,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과 소통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그 한 사람의 얼굴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과연 그랬었지요. 그의 말대로 모든 게 됐으니까요. 자신은 살리고 떡 관원장은 죽이도록 했던 그 명령은 비록 바로의 입에서 나왔지만 그건 이미 그 죄수의 해몽에서 결정된 대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바로는 단지 그 히브리 종, 히브리 소년의 장단에 춤을 춘 들러리였을 뿐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하, 이것을 풀 자는 그 사람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꿈의 의미는 지극히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야한테 물어봐라. 요셉을 가리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이 때를 목표로 삼으시고 요셉을 숙성시켜 오셨고 드디어 그를 가리키며 그를 높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모티브를 여기서 매듭을 좀 짓고 지나갑시다. 제가 관원의 꿈 내용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랬죠? 바로의 꿈 너무 거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라고 했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 꿈들은요 결국 가장 중요한 꿈, 한 20여 년 전에 소년이 꾸었던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쓰임받은 보조제일 뿐입니다. 그 소년이 꾸었던 꿈을 성취하기 위해 중간에 들러리로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도구일 뿐입니다. 겉으로 보면 누가 꿨단다, 왕이 꿨단다 하니까 세상에 풍파는 더 크게 일어나고 반향은 크게 일어났겠지만 이것은 다 엑스트라요. 참되고 본질적인 꿈은 20여 년 전에 소년이 꾼 꿈,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꿈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사람입니까? 담대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인사할 때 사실은 생각보다 대단한 분입니다 라고 말했더니요, 세상은 답이 없어요. 세상은 크게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거인들이 많을지라도 그들의 모든 풍파와 역사의 출렁임은 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의 심령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루어나가는 하나의 보조제일 뿐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0: 그러니 세상의 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있어서 세상의 큰 것들이란 별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도구요 배경일 뿐입니다. 그러니 본질적인 꿈을 꾸십시오. 그래서 제가 세상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구장창 주장하고 있는, 세상 어떻게, 아니요, 세상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가 제자리를 잡으면 역사는 변합니다. 우리 시대에 이 영적이고 문화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이고 세계적인 이 모든 혼란들은 교회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아니요, 좀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종들이 그 거룩한 시감의 삭힘을 통해 시간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배경삼아 흔들고 계시는 것일 뿐입니다. 이 모든 혼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면 끝이 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역사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본질적인 꿈,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계시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를 지목하시고 우리를 세워 세상의 무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게 하실 때까지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시간을 썩히고 계십니까? 시간을 삭히고 계십니까?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거룩하게 품고 삭혀 하나님 맡겨주신 이 어둠의 시간, 혼란의 시간, 고통과 아픔과 조롱의 이 시간들을 구원해내십시오.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우리 시대에게 주신 이 모든 시간들을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내시고 준비된 자기 백성들을 들어올려 세상을 섬기게 하실 그때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매듭짓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이나 우리나 똑같은 시간을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이 소중한 시간을 썩혀 보내지 않고 삭혀 구원해내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시간들 속에 고이 품고 뜸을 들여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때에 주님과 합을 이루어 주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동구 전하 2동에 위치한 미포교회 김성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34-7111번, 지역번호 052-234-7111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초등학생 시절에 학교 화단에 이런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꽃을 꺾지 마시오. 하굣길에 꽃을 꺾어들고 집에 오고 싶기도 했지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꼭 참고 지켰더니 화단에 심겨진 꽃들이 한 계절을 충분히 보내며 오랫동안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모든 친구들과 다 같이 한 계절 동안 꽃의 아름다움을 매일 학교에서 보며 지낼 수 있었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는데 신호등 옆에 이런 안내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신호를 기다리시오. 급한 일 때문에 빨리 가고 싶었지만 신호를 기다리며 잘 지키니까 덕분에 저는 사고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도 기다려야 할 때 잘 기다리고 또 무언가를 지켜야 할 때 안전하게 잘 지켜야 할 텐데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머릿속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말씀, 그 지침과 신호를 따라 움직여야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안전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아멘. 시편 37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되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 따라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리며 살아간다면 결국은 기쁨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시편 37편 5절의 말씀과 함께 두 곡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천관웅의 찬양, 이어서 희조일의 곡이었습니다. 주님 먼저 가세요. 이 두 곡의 찬양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한다고 또 찬양하며 고백을 하지만 정말 어떤 문제에 닥치면 다른 방법을 알아보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먼저 주님보다 움직이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겠지요. 한 주간에도 참 치열한 일상들 다들 보내셨을 겁니다. 어느덧 금요일 오후가 됐네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오후 함께하고 싶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요즘입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더 많이 들려드리는 기간인데요. 문자 샵 1069번으로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이 기간에 더 많은 찬양을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나를 사랑하는 주님, 프로비던스 워십의 메들리 찬양으로 함께 했고요. 이어서 빛의 사자들이여, 피아 워십의 찬송가, 그리고 I'd rather have Jesus, 한오의 영어 찬송까지 이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흐르는 찬양 같이 따라 부르시기도 하며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합니다.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건강한 변화의 시작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별촘에서 탈모 샴푸 토닉 선물 세트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리마 춘천 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0: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합니다.
1: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린 같이 걸어가기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다가오는 저녁도 주님과 동행하고 깊이 교제하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방송되는 설교 말씀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나인 성이라는 곳으로 가시는 중에 성문 가까이 갔는데 한 행렬을 만납니다. 그 행렬을 보니까 장례 행렬이었네요. 어떤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어떤 장례보다도 더 슬프고 마음 아픈 그런 장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와 절대 빈곤층,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 그런 과부에게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장례를 치르고 있지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우는 엄마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그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합니다.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소위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종종 말씀 가운데서 기적의 그 현상에 멈추지 말자. 우리가 말하는 그런 기적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은 그렇게 살아난 아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여기 멈추죠. 와, 죽었던 아들이 살았다. 기적이 일어났다. 병이 나았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여기에 멈춥니다. 근데 그 이후의 모습에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그 아들을 그 뒤에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죽었다 살아난 그 과부의 외아들을 어떻게 하죠?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여러분 지금 그 어머니 과부에게 그 과부에게 지금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본문 15절 이 과부에게 아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있지요.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지요. 자, 그렇다면은 이 과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지금 내게 있는 살아있는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 아들 있어요? 묻는다면 예, 아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유입니다.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이 어머니는 그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이 그 어머니였다면은 뭐라고 이 아들을 소개할까요? 아, 전교 1등 한 아들이에요. 돈 잘 버는 아들이에요. 인물이 번지락하고 굉장히 멋진 아들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할까요? 여러분이 어머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아들입니까? 한마디로 내 아들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뭐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요? 진짜예요. 아니 말 좀 어떻게 죽었다가 살았는데요? 그러면 이 어머니는 그대로 얘기하겠죠. 내 아들이 이런 이유로 죽었어요. 장례를 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란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울고 있는 우리를 울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로 그 죽었던 아들이 일어나서 앉고 말도 했고 그 아들이 지금 이 아들입니다 라고 뭐 보탤 것도 없고 현재는 상황 그대로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말하겠죠. 아들에 대한 소개는 무슨 옷을 입었다, 몇 등을 한다, 인물이 어떻다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의 정체성은 이제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고 예수님이 살리신 그 아들로서 이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요 성경을 보면은 여기 있는 우리가 바로 이 아들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로 여기 있는 우리가 바로 한번 따라해봅시다. 내가 그때 죽었다가 그때 살아났던 그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었습니까? 소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비라고 말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것을 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발버둥을 쳤지만 안 되는 것을 겪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몰랐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좀 더 확장해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이 과부의 외아들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는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들 가운데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나름대로 엄마로서 아빠로서 모든 것을 잘하고 싶고 다 해주고 싶었지만 되지 않는 현실들만 경험했었지. 그런 아이들이 지금 찬양하고 있고요. 그런 아이들이 지금 엄마 아빠의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며 그런 아이들이 우리의 꿈이 되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체가 이미 그 아들이 이 과부의 아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여러분 곁에 있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더 확장했어요. 여러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러한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물질, 죽었다 살아난 물질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던 아들이처럼 죽었던 여러분의 시간들이 가치 없이 썼던 여러분의 시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 기뻐하신 일과 사명과 비전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가치 있는 시간들로 다시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아들, 죽었다 살아난 나의 시간, 죽었다 살아난 나의 생명, 죽었다 살아난 나의 물질,

죽었다 살아난 나의 비전, 죽었다 살아난 나의 이 현재 상황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봅시다. 잘 살자. 죽었다 살아났으니 잘 살아야지. 어떻게 잘 살까요? 죽었다 살아난 인물들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잘 사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2장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지요?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덤에 가서 나사로에 나오너라 라고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살았답니다. 자,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앞에 저희들이 확인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때 죽었다가 그때 다시 살아난 사람.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요셉처럼 죽었어. 끝났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형통하게 하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붙들고 버텨내면서 한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살렸다는 겁니다. 이 나사로처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대충 그저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행하며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게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여러분을 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밖에 몰랐던, 나의 혈과 나의 분으로 애굽의 군대를 쳐서 죽였던 그 모세를 변화시키시고 설득시켜서 한 민족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듯이 나밖에 몰랐던 나의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던 그 바울을 변화시키셔서 온 땅에 교회를 세우는 그 사람으로 만들듯이 여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리고 세우는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셔서 그때 죽었던 여러분들을 살려내셔서 지금 여기에 앉혀놓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아픔에서 건강해져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해서 부유하게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비전과 사명을 가져야 될 그 이유가 바로 이 요셉처럼 이 나사로처럼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죽었다가 살아난 여러분들, 자 한번 따라 봅시다. 대접을 잘 받읍시다. 말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살리셨냐라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배롭게 대접해 주시려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다 잃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못 먹어서 결국은 아버지 앞에 자기 발로 돌아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내 돈 마이너스 한 거 다 메꾸기 전에 얼씬도 하지 마. 다 가지고 와. 그렇지 아니하였고 이 아들을 보며 달려가 안고 아버지는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할렐루야. 이 예배 시간입니다. 주님의 전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려나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함께 즐거워하는 그 기쁨과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면 하나님 은지해 나는 못해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감당치 못하지만 나를 살려주신다면 나를 회복시켜주신다면 주일 감당해 내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 감당해내십시오. 그 은혜 감당해내십시오. 사실은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대접을 잘 받으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요. 기도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요. 찬양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풍성하게 풍성한 삶을 누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대접입니다. 예배 자리에 부르는 것, 은혜 자리에 부르는 것,
여러분을 함께 기도할

0: 성도들 옆에 붙여주는 것, 이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함께 꿈꾸며 함께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대접입니다. 그것이 살진 송아지입니다. 그것이 좋은 옷입니다. 그것 잘 대접받으시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봅시다. 어지간하면 점수 좀 잘 줍시다. 이 과부에게 아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죽었던 아들입니다. 없었어야 될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시험을 한 50점쯤 맞아왔어요. 50점짜리 시험지도 못 가져올 사람이었는데요. 내가 같이 못 살 사람이었는데요. 살려놓으니까 물론 수준을 낮추란 말은 아닙니다. 그 생명의 가치, 우리 성도들, 여기 있는 저, 우리 다 연약한 사람. 우리가 잘하면 뭐 얼마나 잘하게. 다 아픈 사람들. 하나하나 내면에 들어가 보면 상처가 있고 아프고 눈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볼 때 뭐 잘하나 못하나 점수 매기고 판단하고 이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점수 좀 낮춰줍시다. 평균 점수를 좀 낮춰줍시다.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주시고 그래서 결산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결산하러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잘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뒤에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합니다. 100점 맞았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한 60점 정도만 맞으면 잘했다 해줍시다. 목사님 60점도 안 되는데요. 그래야 잘했다 해줍시다. 우리 하나님도 잘했다 하잖아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잖아요. 새롭게 살았기 때문에. 죽은 것보다 낫잖아요.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어떻게 살아났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났는데? 다시 살아났는데 그 가치를 알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만 있으십시오. 이 말을 바꿔 말해볼까요? 우리 주님 손만 놓지 마십시오. 예배 자리만 떠나지 마십시오.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내 힘으로 안 되면 기도해 주세요라는 그 말만이라도 하십시오. 목사님에게 나오셔서 목사님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살아만 있으면 여러분의 입으로 내가 아닌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하고 민족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대접하시는 그 사람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든 살아있는 성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산시 남구 옥동에 위치한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65-191번 052-265-0191번 옥동 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생각해보면 가장 해가 긴 날 하지는 벌써 한 달이 지났지요. 그런데 여름은 가장 더운 여름은 이제 시작입니다. 7월 말 그리고 8월 초가 가장 덥다고 하는데요. 육신은 좀 더울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시원한 생명수 안에서 항상 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엄선된 찬양으로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출발합니다.

먼저 두 곡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피아 워십의 음성으로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네, 그리고 바리톤 홍성선의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하셨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 정말 우리 집이 아닙니다. 사실 그 영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체감을 좀 못해서 그렇지, 100년이라는 삶 또는 뭐 80년, 120년의 그 삶이 긴 것 같지만 그 영원에 비하면 정말 짧잖아요. 그리고 죄가 만연한 이 세상, 공중곳에 잡은 사단의 영향 아래에 있는 그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그리고 그 소망으로 오늘 그 천국을 살아내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선물

스페셜 찬양이어집니다. 심형진의 음성으로 비 준비하시니, 그리고 진아의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의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세 곡 이어서 함께 하시지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나무인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썸머 스페셜 엄선된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내드릴 찬양은 그렇게 빠른 찬양은 아니에요. 하지만 부르는 가운데 참 큰 은혜가 있는 두 곡입니다. 먼저 조찬미가 부르는 요게벳의 노래, 그리고 윌러브의 임예, 두 곡 함께 하시지요.

예배하는 자 되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임예, 윌러브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어요. 자, 이제 오늘 서머 스페셜로 함께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인사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준비한 찬양은 제이어스의 주의 이름 높이며 준비했어요. 오늘도 주의 이름을 조금 더 높이고 그리고 조금 더 주의 이름 안에 거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 즐거움을 맛보시면서 하루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인가요? 모두 이렇게 대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보물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당당하고 의연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빼앗겨도 명성에 손상을 입어도 모든 것에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보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보물인 자는 그 보물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자, 이 시간 그런 보물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풍성한 찬양 나누다가 세상이 가져간 모든 쉼을 다시 한번 되찾아오는 귀한 쉼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천국 있으니 강명식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나무엔의 쉼 그리고 홀리파이어의 내 영혼의 극이 깊은 데서 찬송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되신 주님을 가슴에 품고 이 시간 다양한 찬양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으로 기뻐하고 또 절망하는지를 알면 그 사람의 보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도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다양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천국으로 돌려서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해결함 없는 또 놀라운 응답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기다리는 동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너근심 걱정 말아라 휴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향기로운 나무가 찬양했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보물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 즐겁고 좋은 일 많아도 이곳은 내 집이 아니네. 세상 힘겹고 슬픈 일 많아도

이곳은 내집 아니네. 강원명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오화평 트리오의 성령이 오셨네 듣고 왔습니다. 1333번님께서 귀한 문자 주셨어요. 매일 이 시간이 기다려져요. 오늘도 귀한 성임 해주셔서 또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아멘. 우리 애청자분들이 존재해 주시고 또 극동방송이 존재해서 저도 참 감사합니다. 정말 눈물 날 것만 같은 이 귀한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방송이 되길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이 시간 저도 기다리며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이렇게 다양한 메시지, 그리고 또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찬양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찬양 들으시면서 이 시간을 기다리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응답이 펼쳐지는 놀라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찬양 세 곡 듣고 왔습니다. 조곤조곤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그리고 최수종 하이라 부부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리고 저의 1집 음반에 실린 찬송이었는데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고 왔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되신 주님, 그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풍성한 찬양의 시간 나눴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어지는 복된 주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물이 되고 그 보물을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만나뵐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울산제일 선결교회 김성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과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1절의 말씀을 통해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참으로 난세 시대에 엘리야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 그 영적인 암흑의 시대가 세기 말이 되면 될수록,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구약의 어떤 한 시대에도 마치 세기 말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억압과 탄압과 핍박이 팽배했던 시대가 있었으니 그 시대는 아합왕 시대였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4절, 3절에서 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 왕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왜 탄압하느냐? 악한 자들은 선한 자들은 항상 억압해 왔고 탄압해 왔습니다. 그것은 세계 모든 세계사, 역사, 정치 세계 속으로 입증된 바입니다. 왜 이세벨의 하나님의 사람들, 예언자, 선견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왜 잡아 죽이고 억압하고 탄압하고 있느냐? 영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이 그런 걸. 그때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바댜는 누구냐면 왕궁의 사람, 왕의 모든 재정, 왕의 모든 순서, 모든 결정, 왕궁에서 일어나는 어떤 식량, 보급, 그리고 어떤 결정들을 책임지고 있는 이 오바댜.

오바댜가 왕편에 서야 될 오바댜가 그 왕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될 오바댜가 하나님의 사람 섬견자들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줍니다.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반역의 일입니다. 왕의 사람이 왕편에 서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이 아니라 온전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입각하여 왕이시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데 나는 주력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오바댜의 이 선택과 결정이 반역죄에 해당됩니다. 왕의 권력과 존엄이 신급에 해당될 때 그 정치적인 그 파급력이 대단할 때는 왕에 대한 반역은 곧 3대가 멸족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님, 자기 자손, 손자, 손녀의 일이까지 아들과 딸의 일이까지 3, 4대가 멸족당하는 일이 반역죄입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선택하였습니다. 아무리 왕의 뜻이고 왕의 결정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나아가기로 결정한 이 오바댜의 결정이 결단코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왜요?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많은 불이익과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 오바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극히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는 자? 경외하는 자. 지극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이익이 생긴다 하더라도 3, 4대가 멸족을 당한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페널티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리라 그 선택을 가만히 하나님을 보시고 그 오바댜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너는 지극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구나. 아방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은 오바댜도 똑같은 운명에 처해져 일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도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순간에 또한 아방이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18절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18절 합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합이 절대 권력자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마구잡이로 잡아 죽이는 절대 존엄성을 갖고 있는 권력자가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바로 너냐? 그때 웬만한 사람들은 침묵했을 것입니다. 왜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져요. 말 한마디 표현 잘못하면 바로 엄청난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 순간에 엘리야는 과감하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비 당신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의 집안이 바알을 섬기고 있고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를 건 겁니까? 목숨 건 거죠.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있는 이 시대에 감히 왕에게 직언을 해 있는 사실 그대로 자기 뜻을 피력해 이거는 목숨을 건 거죠. 왕에게 직언하며 나가는 엘리야의 모습. 내가 이스라엘을 망치는 사람이고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이스라엘을 망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괴롭게 하고 있는 사람이 당신 아닙니까? 라고 있는 그대로 피력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 그 시대에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그것을 우리는 이제서야 정당하게 평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19절 열왕기상 18장 19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 전지사 400명을 갈멧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에게 엘리야가 먼저 신청을 합니다.
내가 틀렸는지 당신이 틀렸는지 하나님의 신이 참 신인지 당신이 믿는 바알의 신이 참 신인지 우리가 영적인

결단, 결판을 내자. 우리가 이래도 저래도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곳에 선택을 하거나 저것을 선택하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결단을 내고 판단을 내리고 선택을 하자.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고 난 다음에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촉구하며 나아갑니다. 선택해라. 둘 다 가질 수 없다. 하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고 세상을 선택하든지 너희들이 선택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열왕기상 18장 2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를 선택하라. 백성들이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립니다. 백성들도 알아요. 뭐가 참인지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실인지 백성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자니 자기에게 주어질 억압, 죽음, 공포, 두려움, 탄압. 왜요? 아방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방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자니 자기에게 주어질 죽음의 공포, 두려움, 많은 불이익, 아픔, 이 모든 것들을 백성들이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방, 바알신을 선택하자니 하나님이 참신인 게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진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유일신인 것을 백성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세상의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그 사이에서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는 결단과 촉구 무엇을 선택하며 나아갈 것이냐. 결단하라, 다짐하라, 선택하라. 여러분들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선택과 집중.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때 많은 것들이 희생합니다. 누릴 건 못 누리고요. 사람들도 못 묘하고요. 사랑을 선택하기 위해서 날마다 손해만 보고요. 알면서도 손해보고요. 성질 한번 못 내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교회의 분위기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포기되어지고 희생되어지고 많은 것들의 누락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희생을 선택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것을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귀히 여겨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포기하고 희생되어지고 두려운 것을 다 이겨내고 극복한 한 가지를 선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기뻐하는 쪽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내가 좋은 쪽보다는 하나님이 좋은 쪽으로, 내가 편한 쪽보다는 교회가 잘 되는 쪽으로 선택할 때 무서웠지, 두려웠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던져버릴 때 너에게 크나큰 상실감이 있었지. 내가 너를 아노니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나의 공의와 정의를 선택하기 위하여 네가 행한 모든 희생적인 선택들을 내가 복으로 바꿔주리라. 저는 그 복을 많이 누렸습니다. 저도 두 가지 사이에서 주저주저하고 갈팡질팡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두 자녀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유식을 시작하고 그리고 유치원을 보낼 때 그때 아직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신령한 것과 하나님의 것과 내 자녀 사이에서 육체의 내 자녀 사이에서 그 중간에서 갈팡질팡 주저주저하고 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계기가 있었습니다. 먼바치에서 유치원생을 보는데 한 3, 40명 유치원생이 있었는데 저는 금방 제 두 아이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복을 못 입고 있는 아이 두 아이가 저의 딸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먼바치에서 두 아이가 보여서 무안해서 너무 속상하고 무안해서 돌아오려고 하고 있는데 두 아이가 저를 알아보고 아빠 하고 손을 흔듭니다. 아빠. 유치원복 하나도 못 사입히는 무능력한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잘해주는 것 하나 없는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이라는 복지 정책, 최고의 복지 정책의 혜택자가 될 수밖에 없는 안 좋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음에, 그래서 유치원은 나라의 혜택으로 보낼 수 있었으나 유치원복은 개인적인 돈으로 사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저는 너무 무안해서 돌아가려고 할 때 두 아이는 너무 순진한 모습으로, 너무 이쁘고 귀여운 모습으로 저에게 손을 흔드는 거예요. 아빠! 저도 모르게 손을 흔들었으면 아! 하고 뒤돌아서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지라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잘 안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 안에 놓여져 있는 연거로 나는 죽어도 좋사오니,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좋사오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좋사오니, 저는 좋은데 하나님, 저희의 길 때문에 제 자녀들까지도 어렵고 힘들고 희생되어지고 내려놓은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감당이 안 되네요. 하나님 속상하네요. 이 길을 계속 걸어가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이러한 불이익과 많은 고통과 희생이 따르는 겁니까? 저도 도움받고 시작했으면 아파트 한 채 가지고는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자인지라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모든 부모님의 도움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시작한 결혼생활 참 행복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생기고 난 다음에 저의 감사가 불행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자족과 만족이 이제는 불평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은 저에게 결단을 촉구하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택하라. 아브라함아, 선택하라.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아, 선택하라.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나냐. 김 목사야, 선택하라. 하나님이야 너의 자녀냐. 선택하라. 울면서 그네를 타면서 저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못 먹어도 하나님이요, 죽어도 하나님이요, 가난해도 하나님이요, 내 자녀 이유식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유치원도 제대로 못 보낸다 하더라도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저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 그네 타면서 울면서 있던 저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1년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하는 하나님의 세밀하고 놀라운 음성이 들려집니다. 내가 너희들의 자녀를 양육하리라.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그 자족과 만족이 다시 저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 다 상실한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결단과 다짐과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내가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오직 여호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광야에게 시내가 흐르게 하며 모든 사막을, 모든 광야를 비옥한 땅으로 바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런데 우리는 무서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비가 안 오면, 하나님께서 깜빡하시고 물을 안 주시면 그 해의 가뭄과 그 해 엄청난 기후에 악재가 닥친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지 말고 내 스스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날강으로 내려가고 날강으로 비옥한 땅,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땅, 애굽으로 애굽으로 날강으로 내려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웅덩이를 만드는데 자기를 위한 웅덩이,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지 않아도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웅덩이를 만들어 놓는데, 하지만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 웅덩이가 터져 있어요.

0: 이 정도면 내가 잘 살 수 있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 이 정도면 노후 대책 됐겠지. 이 정도면 내가 행복하겠지. 천만에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행복한 세상은 없습니다. 우리는 과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위하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애매모호함, 이 세상의 정욕, 시기, 미움, 다툼, 술, 담배, 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모든 쾌락, 이 세상의 모든 가장 환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던져버리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선택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중간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오늘 선택하라.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기적을 주시냐면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만족하는 것을 내가 희생되어져도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저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데 야, 무서워도 잠시 눈 감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잠시 눈 감고 그것을 던져버리고 포기하면 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적당히 타협하고 위선하고 하나님의 것보다는 세상의 것을 그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며 동시에 다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유혹 속에 빠져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누가복음 16장 1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너희는 하나님과 나의 물질을 나의 남편과 아내를 내 아들과 딸을 내 명예와 권세를 나의 입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가지 다 가진 거 있다는 것은 두 가지 다 상실한 상태지.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희생, 불이 하나님을 선택하느라고 내가 받았던 여러 가지 페널티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상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느라고 희생되어졌던 순교자들, 하나님을 선택하느라고 일어났던 많은 불이익, 죽음의 공포와 위협을 이겨냈던 신앙의 선인들, 그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복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을 기억하며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핍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 불이익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철저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 5절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 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에 잠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의 말입니다. 개바, 베드로야. 베드로가 아내를 데리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결혼도 하셔야죠. 가정도 이루어야죠. 하지만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특별히 큰 사명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향해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아내 삼을 수 있고 여자 데리고 다닐 수 있고 나도 가정을 이룰 수 있다. 나도 그런 권한과 권리가 없겠느냐? 하지만 하나님의 진실된 복음의 선포와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내가 그 모든 권한을
1: 내려놓고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나는 선택

집착하며 집중하며 나의 이것이 나의 운명이요 숙명이요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비단 바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고 세상에 나가면 크리스찬들의 정체성과 소속감이 보이지도 아니하거니와 하지만 교회 오면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진실하고

0: 있는 신령한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희생되어져도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선택과 집중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무섭죠? 어려워요. 때로는 공포감이, 그 상실감으로 파생된 허무함이 우리의 선택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자니 아방이 너무 무섭고, 아방을 선택하자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56장 4절에서 5절. 이사야 56장 4절에서 5절. 이사야 56장 4절에서 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자, 보시면 안식일, 주일날 사명을 감당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뭐하며? 뭐하며? 선택. 내가 좋은 것보다도 하나님이 좋은 것,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내가 어떤 부조리와 아니면 어리석음과 모자람이 있다 하더라도, 저 험악한 단어가 보입니다만 저것은 모든 것들을 총칭한 것은, 내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더라도, 내가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면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5절 약속하여 주십니다.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이름들 똑같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상급, 기념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도 아세요. 네가 나의 말씀을 지키느라 손해보고 희생하고 화 한번 못 내고 날마다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부조리와 부패에 맞서 싸우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준행하기 위하여 감옥에도 가고 법정에도 서고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낸 자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선택한 자에게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념물을 준비하고 상급을 준비하고 면류관을 주리라. 이게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어떻습니까?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넉넉함과 만족감은 줄 것만 같습니까? 아니요. 영적으로 해서 가져야죠.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 다 상실한 상태인 겁니다. 세상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정력과 쾌락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기적도 누리지 못하는 그 어정쩡한 머뭇머뭇거리며 우왕좌왕 갈팡질팡한 그 상태, 그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목소리도 못 듣고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도 되지 못하며 하나님의 강력한 권고하심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 어정쩡한 상태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결단하라.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바알을 선택할 것이냐, 오늘 결단의 날을 삼아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영적인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생명수신회과에 지금까지 울산 중구 장춘로에 위치한 울산제일선결교회 김성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 244국에

9125번 지역번호 052-244-9125 울산제일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신의 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모든 민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시편 117편 1절 말씀 아멘.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합 장단 장서우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0: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실로암 복지회에서 8월 창단을 앞두고 실로암 앙상블 단원을 모집합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분야는 합창 파트와 연주 파트며, 연주 파트는 드럼, 어쿠스틱 기타, 색소폰,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8월 창단식 이후 첫 연습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습은 매주 토요일. 장소는 울산 시각장애인 선교회 쉼터 연습실입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6363-10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있습니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전도의 민족 전도됩니다. 언양교회 김정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언양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정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 힘들다는 말이죠. 저마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습니까? 제 서재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프다.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는 저 사람도 나름의 아픔이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저 사람도 상처가 있습니다.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우리 모두 누구나 다 아픕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저마다 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짐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첫째로 경제적인 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경제적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열심히 일하고 애를 쓰는 이유도 사실 따지고 보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을 억누리고 직장에서 일합니다. 거래처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연신 굽실거리면서 힘들게 사업장을 끌고 갈 때도 많습니다. 저도 경제적인 무거운 짐을 져본 적이 있습니다. 제 선친은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흔히 가세가 기운다는 말을 하는데 그때 저는 그 말을 제대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남자 하나가 집안에 없어졌는데 집이 이렇게 어려워질 수가 있을까요? 결국 제 여동생은 꿈을 포기하고 야간 고등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대학 공부는 저 혼자 시켜줄 수밖에 없는 집안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빠를 위해서 꽃다운 10대를 공장에서 보낸 제 동생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어린 딸을 타지에 보내야만 했던 제 모친의 심정은 또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저희 가정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저의 모친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종일 서서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배달하고 수북히 쌓인 그릇을 설거지해야 되는 고달픈 일상이 반복이 되었지만 새벽 5시만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남편이 먼저 혼자 세상을 떠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철없는 자식들은 늘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불평하고 있는데요. 어린 딸은 타지에서 일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어떻게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열등감의 짐이 있습니다. 열등감에 빠져서 힘들게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외모가 출중하지 못하다고,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고, 직장이 변변치 못하다고, 능력이 없다고, 모아둔 돈이 없다고, 집안이 별로라고, 자격증도 없다고,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고,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미워하면서 삽니다. 저도 한때 열등감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라디오로 들으셔서 제 키가 보이지 않으실 텐데 저는 키가 상당히 큽니다. 남자가 180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소리도 좋지요. 얼굴도 이만하면 볼만하지요. 하지만 모발이 문제입니다. 모발. 점점 줄어드는 머리숱을 보면서 대머리가 되면 어쩌나, 대머리엔 나와 결혼해줄 여자가 있을까?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머리마저 사랑해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지요.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왜 절망할 것입니까? 왜 열등감에 사로잡힐 것입니까? 여러분, 한없이 부족한 사람의 사랑만 있어도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소중한 존재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셋째로 우리는 건강의 짐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주변에 몸이 불편해서 어려움을

0: 읽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서울에 살면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병원과 약국이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그 큰 병원의 규모에 한번 놀랬고 병원 주변에 쫙 깔려있는 그 많은 약국을 보면서 또 한번 놀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약국 앞에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주차 경광등을 들고 쏟아져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나중에야 그것이 호객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산병원은 지방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하지요. 그러니 한 번에 몇 달치 약을 타니까 약국에서 기를 쓰고 환자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조제가 마치면 역과 터미널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픈 사람이 정말 많구나, 건강을 염려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시쳇말로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3일만 앓고 사흘째 되는 날 세상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아무리 건강해도 천년만년 살 수가 없지요. 언젠가는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건강하기 위해서 그 난리를 치면서 예방하는 것처럼 우리도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온갖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았는데 죽은 후에 또다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됐다면 너무나도 원통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세상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힘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중요한 질문,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말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앞에서 말씀드린 경제적인 짐, 열등감의 짐, 건강의 짐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의 짐을 벗고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이 손길을 여러분들도 붙잡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 우리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서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우리가 지금은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내민 손을 지금 잡아보세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간략한 인적사항을 작성해 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 꼭 잡고 우리 함께 갑시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구세군을 시작한 윌리엄 부스는요, 세상의 낮은 곳을 찾아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소명을 따라 교회를 사임하고 아내와 함께 빈민구를 돌며 복음을 전하는 노년을 보냈는데요. 노년에 거동이 더 불편해져 한 병원에서 요양 중이던 윌리엄 부스에게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기독교에 찾아올 이 위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스는 세 가지 답을 했는데요. 첫째는 실천 없이 지식만 전하는 철학적인 기독교. 둘째는 사람만 위하고 정작 그리스도는 없는 교회. 셋째, 지옥이 없는 천국을 말하는 당근만 있는 교회.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부스가 말했던 그 위험에 점점 강하게 부딪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진리, 이 진리만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신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말씀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자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것은 살아있다면 누구나 겪는 감각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른 종류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이야기하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허기, 관계로도 성취로도 메워지지 않는 갈증.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요. 오늘 하루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으셨다면 오늘 이 저녁, 오늘 이 밤 생명의 떡 드신 주님께 나아오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오늘 첫곡 듣고 왔습니다. 초롬의 목마른 내 영혼, 세찬송가 309장 함께 들었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 저녁, 금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아멘.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허기짐, 주림과 목마름이 있다면 오늘 이 저녁, 오늘 이 밤, 우리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해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참되게 채우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찬양 가운데 은혜를 가득 받아 누리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이어드릴 텐데요. 신청해주신 찬양 중에 들려드릴게요. 0481번님, 예수 사랑하시면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셔서 영어 버전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디온 워윅이 부르는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시면.

Jesus loves me. Yes, Jesus.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세 곡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목마른 자들, All Who Are Thirsty. 이 곡은 한국어 버전과 영어 버전으로 이어서 들려드렸는데요. 아가파오 워십 그리고 빈야드 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앞서 들으신 곡은 디온 워윅이 부른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심은 0481번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3094님, 처음 앱을 깔고 들어와 봤습니다. 퇴근길 찬양이 나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보내주셨네요. 늦은 시간 하루를 마무리하고 퇴근하시는 길, 찬양이 좋은 동반자가 되었기를, 또 우리 주님이 참 수고 많았다, 토닥토닥 말씀해 주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나누고 싶은 사연 언제든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시합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남겨주시면 좋겠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이어지는 찬양은 빈들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복을 받기를.

빈들의 찬양이었습니다. 복을 받기를 들려드렸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 저녁 금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오늘 끝곡은 주 말씀 내삶 비출 때 조찬미의 음성으로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참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11장 새로운 임명. 사형이 선고되고 처형이 집행되기 전 디아블루스의 부하 중 하나인 불신앙경이 타로쿠 도주했다. 불신앙경은 성 밖으로 달아나 배수로와 동굴에 숨어 지내며 맨소울에 안가품할 기회를 노렸다. 간수인 참사람 씨는 죄수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불신앙경이 탈옥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매우 괴로워했다. 명철경과 지식 씨, 자유의지경에게 탈옥 사실을 보고한 후 온 성을 샅샅이 수색하도록 지시를 내려달라고 청했다. 맨소울을 구석구석 수색했지만 불신앙경을 발견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 불신앙경이 성 밖에 한동안 은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맨소울을 탈출하는 불신앙경을 봤다는 목격자도 몇 명 있었고 그가 광야를 가로질러 도주하는 모습을 봤다는 사람도 있었다. 이후 목격 씨가 마른 땅을 헤매고 다니다 지옥문 언덕에서 디아블루스를 만난 불신앙경을 봤다고 보고했다. 그 시각 불신앙경은 임바누엘 왕자가 맨소울에 단행한 흉악한 조치들을 디아볼루스에게 보고하며 한탄하고 있었다. 불신앙경은 맨소울이 임마누엘 왕자에게서 어떻게 사면을 받았는지 알렸다. 맨소울 주민들이 왕자를 성으로 초대하고 왕자가 거할 궁전을 바쳤다는 사실도 보고했다. 임마누엘 왕자의 군사들도 성으로 불러들여 자신들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탬버린을 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그들을 즐겁게 한다는 보고도 했다. 하지만 임마누엘 왕자가 저지른 최고의 만행은 주인님의 우상을 허물고 자기 형상을 세운 겁니다. 임마누엘 왕자는 주인님의 관리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관리를 임명했습니다. 절대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유의지경이 임마누엘 왕자의 엄청난 총애를 받게 됐습니다. 임마누엘 왕자가 자유의지경에게 맨소울에 남아있는 주인님의 부하들을 찾아 체포하고 사형시키라는 특별 임무를 내렸습니다. 이미 주인님의 가장 충성된 부하 8명을 잡아서 옥에 가뒀습니다. 지금쯤 아마 모든 재판이 끝나고 유죄 판결을 받아 처형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9번째였습니다. 저도 처형당할 뻔했지만 영리하게 빠져나왔습니다.

0: 있습니다. 이 통탄할 이야기를 들은 디아블루스는 고함을 지르며 용처럼 불을 내뿜어 하늘을 어둡게 물들였다. 반드시 맨소울이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다짐했다. 디아블루스와 오랜 친구 불신앙 경은 맨소울을 수복할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한편 맨소울에서는 죄수들의 처형 집행일이 됐다. 맨소울 주민들은 근엄하게 죄수들을 처형장으로 끌고 갔다. 왕자가 이미 이렇게 말해두었다.
1: 맨소울 주민들의 손으로 죄수들을 처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행하겠다는 주민들의 결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베풀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입증하는 행동이 나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맨소울이여, 디아볼루스의 부하들을 직접 처단하십시오.
0: 죄수들이 처형장으로 끌려오자 주민들은 그들을 처형하기가 쉽지 않았다. 임박한 죽음을 알고 있는 디아볼루스의 부하들이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모습을 보자 그들은 장군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맨소울을 깊이 사랑하는 샤다이 왕의 총리 대신도 디아볼루스의 부하들이 처형당하는 현장에 있었다. 맨소울 주민들이 몸부림치며 날뛰는 죄수들을 붙들고 도와달라고 외치자 총리 대신이 다가가 주민들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제야 맨소울 주민들은 맨소울의 슬픔을 안겨주고 온갖 범죄를 저지른 역병과 같은 디아볼루스의 부하들을 처형할 수 있었다. 이 선한 일이 끝나자 왕자는 맨소울 주민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다가갔다. 디아볼루스의 부하들을 처형한 이 행동으로 그들은 왕자를 향한 사랑을 입증했으며 왕자의 법을 지키는 자임을 확실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 가운데 장군을 임명해 날로 번창하는 맨소울의 유익을 위해 1,0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지휘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왕자는 기다림 씨에게 궁전문으로 가서 신앙장군의 보좌관인 경엄 씨를 불러오라고 명했다. 기다림 씨가 갔을 때 청년 경엄 씨는 신앙장군을 도와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다.
2: 왕자님이 지금 당장 오시랍니다.
0: 기다림 씨는 경엄 씨와 함께 임마누엘 왕자에게 갔다. 경엄 씨는 맨소울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맨소울 사람들은 그를 잘 알았다. 그는 용맹하고 신중한 사람이며 인물이 출중하고 언변이 유려하고 어떤 임무든 척척 해내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때문에 왕자가 경엄 씨를 흡족히 여겨 그를 군대를 이끄는 장관으로 삼자 매우 기뻐했다. 사람들은 임마누엘 왕자에게 절하며 이렇게 외쳤다.
3: 임마누엘 왕자님 만세!
0: 이어 왕자가 청년 경엄 씨에게 말했다.
1: 나의 맨소울에서 신뢰와 영예의 자리를 그대에게 내리고자 하노라.
0: 이 말을 들은 경엄 씨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임마누엘 왕자를 찬양했다.
1: 그대를 1,000명을 통솔하는 장군으로 삼겠노라.
0: 새로 임명된 장군이 외쳤다.
3: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0: 왕자는 샤다이 왕의 총리 대신에게 경엄 씨를 1,000명의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으로 임명하는 임명장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1: 임명장을 작성하고 내게 가져오십시오. 내가 직접 인장을 찍겠습니다.
0: 임명장을 작성해 임마누엘 왕자에게 가져가자 왕자가 임명장에 직접 인장을 찍었다. 기다림 씨가 임명장을 받아 경엄 장군에게 전달했다. 경엄 장군은 임명장을 받자마자 자원자를 모으기 위해 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구름떼처럼 청년들이 몰려들었다. 맨소울의 유력자들이 경엄 장군의 휘하에서 군사로 싸우라며 자신의 자녀들을 보냈다. 경엄 장군은 능숙 씨를 부관으로, 기역 씨를 기수로 삼았다. 왕자가 궁전으로 돌아간 후 맨

소울의 장로들과 시장, 서기관과 자유의지경이 감사를 드리기 위해 찾아왔다. 그들은 임마누엘 왕자가 맨솔에 보여준 사랑과 배려, 부드러운 긍휼에 감사하고 싶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6절 말씀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라고 합니다. 특별한 자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오늘 밤 그 당연한 그 호흡에 감사드리며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마라타 프리즈 밴드의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들으셨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라는 말이 참 포괄적이죠.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못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기쁜 사람, 슬픈 사람 모두가 다 포함됩니다. 숨을 쉬고 있다면 모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찬양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곤 합니다. 오늘 하루 좀 실수했고 말씀도 잘 못 읽었고 기도도 못했다고 그렇게 아, 난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시편은 그런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그냥 호흡만 있으면 됩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를 아직 붙들고 계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아이자야 61의 빛을 비추시네, 예수 전도단 화요 모임에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들으셨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바로 아실 수 있고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패션과 브루클리 가트우드가 함께한 Greatness, 크리스 톰린의 How Great Is Our God, 아비게일 긴스터블룸의 Living Hope까지 들려드렸습니다. 4918번님께서 도현님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들려주세요 신청곡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밤에 듣기 참 좋은 노래가 아닐까 싶어서 마지막 곡으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왕현의 나의 눈을 여소서, 장윤영의 알파 오메가, 조준모의 주빌리 송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 책상 정리를 하는데 예전에 고등학생 때 풀던 수학 문제집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아직도 안 버리고 놔두고 있었더라고요. 빛바랜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는데 열심히 문제 풀던 학생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학생들이 문제집을 펼쳐놓고 공부할 때 풀다가 막히면 자주 찾아보는 게 있지요. 바로 문제집 맨 뒤에 있는 정답 해설지입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되도록 정답 해설지를 미리 보지 않습니다.

않고 스스로 고민해서 문제를 풀라고 잔소리를 좀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자꾸 해설지 쪽으로 먼저 손이 가는 그 학생들의 마음은 막을 수가 없지요. 빨리 해답을 확인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답지가 있다는 것처럼 든든한 게 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수학 문제처럼 이렇게 정답이 따로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제를 들여보다 막막한 기분이 들면 들춰볼 수 있는 정답지라도 있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 중보자 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오늘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밤입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사연으로 그레이스 투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정답은 내 힘으로 찾는 게 아니구나. 이 사실 더 확실하게 실감하게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 안 되는 게 참 많고요. 또 심지어 내가 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조차 잘 안 되곤 합니다. 그럴 때 또 살짝 시험 들면 또 나 자신을 책망하게 되기도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주님 때문에 한 번 더 힘내는 그런 일상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썸머 스페셜을 맞아 은혜로운 찬양 쭉 이어드립니다.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을 한 번 더 바라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노인팅의 찬양이었습니다. 주 약속 나 믿네라는 곡이었고요. 이어서 Great is thy faithfulness. 오 신실하신 주. 바비 마이클스의 영어 찬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서머 스페셜로 꾸며드리는 Grace to You. 이밤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From God의 찬송가 고난 내용 혼 편히 쉴 것과 이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영어 찬송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1420번님의 신청 찬양 이어드립니다. 선한 능력으로 나무엔의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홀리원의 위로, 죄 짓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가를 또 새롭게 편곡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레이스 투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흐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이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정중현의 달빛 가스펠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장윤영의 헤이에 들려드렸습니다. 장윤영이 1집에 수록된 곡입니다. 이번 주에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과 함께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도 썸머 스페셜로 진행됩니다. 잠깐 머뭇거렸던 이유는 달립니다 라고 얘기할 뻔했어요. 근데 오늘 썸머 스페셜 뭐 매주마다 제 나름대로의 달빛 가스펠,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좀 이렇게 주제가 있었잖아요. 오늘은 보니까 날짜가 저희 이 지금 달빛 가스펠 요번 주 썸머 스페셜이 이제 본격적인 진짜 휴가철이에요. 그쵸?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휴가가 막 이제 시작이 되고, 좀 빠르면 시작이 되고, 또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뭐 전통적으로 이제 피크죠.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첫 주 뭐 이 정도까지. 그래서 요번 주부터는 강준의 달빛 가스펠의 썸머 스페셜도 조금은 빠른 찬양으로, 그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또 주님을 경배하는 노래들로 좀 꾸려봤습니다. 물론 뭐 계속 빠른 찬양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 이 무더운 여름 찬양으로 함께 또 기뻐하시고 또 찬양으로 함께 은혜받는 그 자리가 되시기를 또 기도하면서 오늘도 썸머 스페셜 시작

아침에 왕의 왕 대신 주, 그리고 이어서 깁티드의 친구야 들려드렸습니다. 아침에 왕의 왕 대신 주, 이 아침 일집은요, 1996년에, 네, 제 기억이 맞으면, 맞아요. 1996년에, 나온 앨범입니다. 여성 듀오죠? 여성 듀엣, 아침으로, 아침의 팀의 찬양이었습니다. 왕이양 대신 주. 지금은 한 분은 연주자로 또한 분은 솔로로 또 활동하고 계셔요. 그리고 뭐 기프티드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팀이죠. 지금은 이제 예배와 또 CCM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정말 좋은 작품들을 찬양들을 많이 불러주고 계신 팀입니다. 기프티드의 친구야였습니다. 오늘 오프닝 찬양으로 들려드렸던 헤이의 이 장윤영의 1집도 꽤나 오래된 앨범입니다. 네. 오늘도 과거의 앨범부터 다양하게 최근의 앨범까지 다양한 곡들로 섞어서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준현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보니까

썸머 스페셜 기간에 그래도 제가 사연을 못 읽어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많이 또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 2주간의 사연을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사연, 2주 동안에 쌓여있는 사연들을 좀 잘, 소개해드리고 하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찬양 듣겠습니다. 이 팀도 상당히 오래된 팀이에요. 지금은 형제 듀엣이고요. 형제 듀오인데, 사랑 이야기도 형제 듀오입니다. 네. 근데 이 팀도 형제 듀엣이죠. 편곡, 연주 너무 잘하는 팀입니다. 뭐 각자 지금 또 음악 활동 또 사역을 또 하고 있는 팀인데요. 알레지오라는 팀이 있었거든요. 그 팀의 찬양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 주 없이 살수 없네라는 제목의 찬양이고요. 그리고 오은의 1분 1초도 듣겠습니다.

라디오에 추 없이 살수 없네. 오은의 1분 1초도 였습니다. 알레디오 2집에 수록되었던 곡이었고요. 그리고 1분 1초도는 오은의 첫 번째 앨범 작은 손의 기도에 수록된 찬양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다양한 편곡들의 신심 찬양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때는 정말 다양한 편곡을 했던 시도가 있었던 CCM 찬양들이 많이 있었어요. 2000년대 1900년대 후반서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예배 찬양에서 시작됐다기보다도 많이 보여진 모던 워십이 있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좀 다양한 음악의 장르들을 좀 사용해보는 활용해보는 그 편곡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찬양이 좀 그런 편에 속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속해 있었던 에임의

아, 오집에 있었던 찬양인데요. 첫사랑이라는 찬양이거든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름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편곡입니다.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미소도 지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이맨 오집의 첫사랑 그리고 현구 형제의 좁은 길을 걸어가.

에이맨 오집의 땡큐 앨범 중에서 첫사랑 들려드렸고요. 현고 형제 1집 요나는 배를 타고 떠났지 이 앨범 중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 였고요. 그리고 한 곡도 들려드렸습니다. 유효림 이제는 내가 없고 앨범 중에서 오 해피데이 였습니다. 이 기타와 보컬 이 둘만으로도 진짜 꽉 채워지는 연주 찬양 너무 좋지 않습니까? 중간에 왜그 즉흥 연주 라고 그러죠? 그 스캣이라고 하는 그런 연주들도 나왔고요. 유효림 자매님은 사모님이시죠? 또 유효림 사모님은 CCM 아티스트이면서 재즈싱어이기도 합니다. 소울풀한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요. 진짜 한국 CCM 매좀 보물 같은 보컬이죠. 네, 보물 같은 보컬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들이 정말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늘 말씀드리지만 중보기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두 주간의 사연을 오늘 한번 방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연이 아주 많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서머 스페셜 때는 제가 거의 사연을 안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읽어드렸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7월 11일 공한시 46초에, 아 40초군요, 40초에. 501호님, 저희 애청자시죠. 안녕하세요. 드디어 썸머 스페셜이네요. 네. 윌러업의 주님의 바다 신청할게요. 뭐, 여러분 바다죠. 이렇게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썸머 스페셜은 제가 마음대로 틀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곧 또, 신청곡 또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0님. 인사해주셨고 히스플랜 사랑을 찾고 있던 나에게 찾아온 너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신청곡이라고 보기보다는 제가 들려드린 찬양을 또 이렇게 가사로 써주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3590님. 6428님. 저희 또왕 애청자시죠. 전 세계 글로벌 애청자이십니다. 주는 나의 봄, 처음 듣는 찬양인데, 성령님의 따뜻한 햇살과 안아주심, 은혜를 느끼는 애...

그의 아침입니다. 기도의 큰 광고 기도는 희망이 되어버렸지만 이번 7월 13일, 오, 내 생일도 다 함께 모임은 불가능하지만 지금까지 이 자리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완벽은 아니지만 충만의 은혜로 오늘도 최선으로 주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네, 13일이 생일이셨네요. 네, 생일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 사연 중에서 완벽은 아니지만 충만의 은혜로 오늘도 최선으로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완벽함은 주님의 시선으로는 완벽하시죠. 우리 삶에 주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것들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우리의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약간 또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는 충만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항상 충만하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 5015님 또 7월 12일 날 올려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썸머 스페셜 기간에 제가 좀 바빠집니다. 그래도 출첵하고 가끔 놀러 올게요. 감사합니다. 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5015님이 왜 바빠지시는지? 교회 사역이 바빠지시면서 바빠지신 게 아닐까요? 그냥 저의 추측이었습니다. 아, 9507님, 반갑습니다. 피디님. 아, 예, 저는 피디는 아니고요. 그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 진행 맡고 있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이라고 합니다. 아, 9199님, 할렐루야, 샘물과 같은 보혈은 빠른 곡으로 신청합니다. 주 예수님과 함께 성령 충만하시고 샬롬 샬롬 땡큐. 감사합니다. 9199님, 제가 기억했다가 꼭 다음번 신청곡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28님, 6428님이 얘기해 주셔서 알았어요. 썸머 스페셜 7월 12일날 올려주셨고요. 사연도 쉬는 좀 뭔가 아쉬운? 작년 7월에는 사연 쉬지 않았던 듯? 네, 어제 일도 가물거리니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시간이라 좋았는데 네, 그래서 오늘 사연을 또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셔서 한번 쫙 풀고 가고 있습니다. 9918님, 아이고 그렇게 느끼셨나 보다. 김도현님 곡만 자주 나와요. 다른 가수곡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가수곡을 훨씬 더 많이 틀고 있는데, 네. 하여튼,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8일에 5015님께서, 목사님, 항상 옆에서 그 자리에 묵묵히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제가 힘을 얻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당분간 못 들을 수도 있지만, 기억하겠습니다. 달빛 가스펠 항상 응원합니다. 아, 진짜 감동했어요. 이렇게 제가 쓰임 받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저의 방송을 통해서 제가 들려드린 찬양곡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위로가 되고 그거는 제가 드리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사용하시는 거니까 그래도 이렇게 사연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힘 저도 내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8510님 네 8510님께서 또 사연 올려주셨는데 8510님의 사연도 너무 감동이에요. 강주현 목사님 부산에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시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연을 또 올려주셨네요. 이분들에게 또 노래 선물 해드려야죠. 김명식 1집에, 김명식님 1집에, 주를 기뻐해, 영원한 사귐 앨범 중에서 들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Soul Singer 2의 구원 열차, 두 곡의 찬양 듣겠습니다.

김명식 1집 영화는 사귐에 주를 기뻐하였습니다. 서울싱어즈의 구원열차까지 이어서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마무리 멘트를 제가 하고 찬양을 더 많이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돼서 제가 잠깐 끼어들었습니다. 아, 이제 휴가 기간을 여러분들이 다 결정을 하시고 또이 여름에 휴가를 떠나실 텐데,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못 떠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휴가를 잠깐 갔다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멀리 여행으로 갔다 오시는 분도 계시고, 뭔가 휴가를 우리가 보낸다는 거는, 아, 지쳐서 나좀 쉴래 라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경험, 새로운 시간을 계획하고, 또그 시간을 우리가 누리기 위한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가 이퀄 여행. 이게 물리적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여행이라는 것이 꼭 어디를 가야지만 여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휴가를 정말 먼 곳으로 가시는 분이든 못 가시는 분이든 간에 잠시 내가 있는 일상에서 여행을 떠나보는 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집에 여전히 있지만 정말 휴가 간 것처럼 일정한 시간 아니면 일정한 날에 전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해보는 거죠.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또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는 것. 그것이 참 좋은 휴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휴가를 올해 보내보기를 또 소원을 하고요. 네, 마지막 찬양으로 아까 못 들려드렸던 소울 싱어즈의 구원 열차 준비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여름이 때면 여름 캠프를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캠프하면 이 찬양이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 찬양으로 들려드릴 수도 있지만 원래 이 곡은 소리의 앨범에 있었던 찬양이죠.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두 곡의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썸머 스페셜 예배 찬양들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강중현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자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타오르는 태양의 열기 속에 한여름의 푸르름이 절정에 달한 벌써 7월의 마지막 토요일 새벽입니다. 네, 이미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일상을 잠시 접고 쉼을 찾아 떠나는 그런 계절입니다. 좋은 곳을 찾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몸의 휴식이 되겠지만 우리 영혼의 진정한 쉼은 어디서 올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내 영혼의 고향이신 우리 주님 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지요. 네, 오늘 새벽은 분주했던 일상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요.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의 안식처로 나가는 그런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또 이런

더운 여름에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는 그런 기쁨 속에 주님의 시간을 행복한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영혼의 여름휴가. 세상의 짐을 가득 짊어지고 헐떡이며 달려온 길의 끝자락. 주님은 조용히 내 이름을 부르시며 사랑의 그늘막을 펼쳐주십니다. 지친 몸과 상처 입은 마음을 은혜의 강가에 맑게 씻어내고 말씀의 시원한 바람을 맞이하니 내 영혼은 비로소 참된 안식의 노래를 부릅니다. 네, 육신의 여름 휴가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여름 휴가도 잘 즐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말씀입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얼굴 위에 엎드려 슬피 울며 그에게 벌을 맞추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 수하의 의사들에게 명하여 자기 아버지의 몸에 향을 넣게 하니 그 의사들이 이스라엘의 몸에 향을 넣었다. 그들이 40날을 채웠으니 그리해야 비로소 그들의 향 넣는 일이 마쳐지기 때문이었다. 그 후에 애굽 사람들이 70날 동안 그를 위해 애곡하였다. 그를 위해 애곡하는 날들이 다 지나니 요셉이 바로의 집에 고하였다. 만일 내가 당신들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을진대 당신들은 바로의 귀에 아뢰되 일찍이 내 아버지가 내게 맹세하게 하며 보라 내가 죽으면 너는 내가 가나안 땅에서 나를 위해 파놓은 그 굴무덤에 장사해야 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로 하여금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돌아오도록 허락하소서 하고 아뢰어 주시오. 이에 바로가 그대는 올라가서 그대의 아버지가 그대로 하여금 맹세케 한 대로 그를 장사하라 하고 답하였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고자 올라갔을 때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그 궁의 어른들과 애굽 땅의 어른들까지 그와 함께 올라갔으며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올라갔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가축들과 짐승떼만 고센 땅에 남겨두었다. 이때 마병들과 병거들이 그와 함께 올라가니 그 일행이 참으로 엄청났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닷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그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다. 이에 그 땅의 주민들 곧 가나안 사람들이 아닷의 타작마당의 애통을 보고서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고 말하였다. 이로 인해 그곳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요단 건너편에 있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명한 바대로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 마므레 앞 막벨라 들판 굴 무덤에 그를 장사하니 이는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무덤터로 쓰려고 사들인 것이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 그와 함께 갔던 모든 사람들과 자기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다. 그 후에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혹시라도 요셉이 우리에게 앙심을 품고 있어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행을 낱낱이 우리에게 되갚으면 어찌하리오 하고 말하고는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을 전하였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행을 범하였을지라도 너는 그들이 내게 저지른 잘못을 용서하라 하고 당부하셨소. 그러니 이제 당신은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반역을 부디 용서하시기 바라오. 요셉은 그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을 전할 때 울었다. 마침내 그의 형제들이 몸소 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보시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말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소. 과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셨으니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부양하리이다. 그가 그들을 위로하되 그들의 마음에 와닿도록 말하였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집안과 함께 애굽에서 살았는데 요셉은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무릎에서 양육되었다. 이윽고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제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셔서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분이 친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케 하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실 것인데 그때 당신들은 내 뼈를

여기에서 취하여 올라가라 하고 명하였다. 마침내 요셉이 110세에 죽으니 그들이 애굽에서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입관하였다. 지금까지 창세기 50장 말씀이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어그러진 곳들, 또 아픈 곳 마디마디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빠른 회복을 기도드리고요.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는 2016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 지명희입니다. 북한에 있을 때 중국하고 경계가 있는 양강도 심파구리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거쳐서 결혼하고 두 아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을 하던 1996년도에 남편이 간복수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애들이 4살, 6살이니까 두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야 할 일이 정말 막연했어요. 정말 못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안 되니까 장사를 했는데 장사하면서 북한에는 하물기간 차가 다니는 한겨울에도 비닐방망이를 하나 뒤집어 쓰고 가고 증명서가 없으니까 기차 빵통 꼭대기에 매달려 가고 승강대 발판에 기어 들어가서 매달려 들어가고 그렇게 가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장사 미천을 마련했어요. 그랬는데 2009년도에 친구의 동생을 어떻게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 중국에 건너와서 친구의 동생이 중국에 탈북했는데 온라인으로 사이버 공부를 해가지고 전도사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북한에서는 종교를 아주 마약 같은 그 혁명의 철천지 원수라고 이러니까 이게 미신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창세기 영화를 보라 해도 저는 솔직히 잘 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랑 한 일주일 하다

가이 성경책을 두 권에다가 성경책 서 책자를 한 10개 주면서 이걸 가져다가 누구한테다가 전달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난 그럴 때 내가 뭐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돈을 받는 간 해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갔어요. 그래 가면서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이거 붙잡히면 아야 죽거든요. 정치범 수용소 가고 죽는데 그래 배로 타고 가면서 하나님 저 북한에서 지금 내가 요번에 배운 데 의하면 성경이 돼서 모르는데 하나님 이러하는데 나를 이렇게 잡히지 않게 하겠죠? 이러면서 가서 그러다가 제가 오래 밀수했으니까 경비대 애들은 다 알고 초소도 알고 하니까 군대가 불이 어디 순찰절에도 나타나면 이걸 압록강에 처해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그 책을 무사히 가지고 갔어요. 그큰 성경책은 무서워가지고 저희 집 김치통 밑에다가 파묻고 소책자들은 갖다 주라는 사람들인 데가 갖다 줬어요. 그러던 와중에 2009년도 11월 달에 화폐 개혁을 북한에서 했어요. 그때 당시 저한테 있는 돈으로 북한 쌀을 한톤 470kg를 쌀수 있는 돈이었어요. 비록 작은 돈이지만 저한테는 전부고 10년 넘게 제가 피땀으로 벌어놓은 재산이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걸 몽땅 뺏기운 거예요. 276만 얼마를 뺏겨왔는데, 그 다음에 27,600원이지, 그렇게 탔어요. 그돈 일로 쌀을 싸자니까, 19kg를 쌀수 있더라고요. 가슴이 화가 났어요. 피땀을 흘리며 이렇게 모든 돈인데, 다 뺏어갔으니까, 아, 이게 정말 저 남조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구나. 이게 우리나라가 더 나쁘지 않나? 그런 반감이 나가서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어요. 우리 돈을 어떻게 다 빼들이 갈수 있지? 아무래도 난 여기서 못 살겠다. 이러고 애들이 내다가 그동안이 조금 먹을 거 하고 돈을 장면에 쓰고 엄마가 자리 잡으면 데리러 오겠다 하고 그 친구 동생한테 다 연락해가지고 건너왔어요. 3개월 후 성경 공부해야 한국에 갈수 있는 줄도 잡고 그럴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두 달을 공부하는 도중에 중국 조선 쪽이 밀고를 해서 저희가 잡히게 됐어요. 중국 장춘에서 잡혔는데 신고하기는 저 한국 간첩들이라고 신고했는데 우리를 장춘 국가안전위원회에서 3일 동안 조사해봐야 저희가 간첩은 아닌 거예요. 성경 공부만 한 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를 3일 동안 조사하다가 백산구리장으로 넘겼어요. 백산구리장에서는 점심시간 하루 밥세 끼는 구리장 식당에 가서 먹더라고요. 나는 성경에 대해서 다 몰랐으니까 이제 와서 공부를 했다 해도 한 공부한 기간은 한 일주일 되는지 믿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에 가려는 목적이 됐으니까 믿지 않고 있다가 그 먼저 거기 공부하던 사람들이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해가지고 제가 막 피식 웃었어요. 막 쟤들이 지금 저기서 뭐 하니? 웃픈 거예요. 저로서는. 막 무시랑 눈을 감고 계속 주물주물거릴까? 막 이러며 웃었어요. 근데 하루 그 선생님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그 노래를 주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눈물이 난게 아니고 노래 가사가 내 심정하고 똑같아서 애들을 둘을 북한에다 남겨두고 지금 걔들은 어떻게 있겠는지 막이 사람들이 있어도 이 안타까운 마음을 누군데 하소연할 수도 없고 계속 눈물 나는 거예요. 계속 울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는 성경을 읽어도 조금 의미가 다르게 안겨오더라고. 공부할 만하니까 제가 붙잡힌 거예요. 저희를 배워주시던 선생님이 그랬어요. 인간은 죄인이어서 벼랑 끝에 서야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 말이 정말 마음이야. 야, 내가 잡히니까 누군데 하소 날 기르고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했겠어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함께 하신 그 노래를 난또 성경을 보니까 대한민국 가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노래 뭐이다 하고 소리 계속 나를 그 노래만 계속 부르자 나를 어떻게 하나 살려줘서 이렇게 좀 인도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빌었겠어요. 그러던 중에 2010년 10월 24일이 아마 일요일이 된것 같아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누나 오늘이는 일요일인데 일요일 예배를 좀 하자고 소리 이러면서 막 말하는 게 바보 그저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식당에서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우리 잡혔기 때문에 꼭 우리를 살려줄 기라고 구원해 줄 기라고 계속 그 다음날 또 계속 가서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는 나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루 걸더라고요. 걔가 하나님이 또 다른 큰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
순교하는 얘기하더라. 그래, 나는 그 순교라는 거는 내 안숨이 없고 죽는다 하는 말밖에 귀에 들려가지고 슬피슬피 계속 울었어요. 아니, 이렇게 한국에 하나님이 있다는 긴가 무슨 이러고 막 울었어요. 그러다가 2011년 1월 달이 강제 북송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탄차가 가다가 구부러서라도 우리 다 죽게 해달라고 차라리.

우리가 북한 가면 아무래도 죽겠는데 그 고문을 당하고 그 핍박 당하기 전에 저희가 죽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기도는 안 이루어졌어요.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처음 양강도 보위부 직결 서에 들어섰는데 그때 당시는 여자의 시문이 없더라고요. 그가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하던 아줌마 좀 불러내가지고 저를 다른 방도 아니고 복도 같은 데 세워놓고 다 옷이랑 몽땅 빼기가지고 그밥 하던 손님을 그대로 뭐 장갑이라는 것도 없이 막 자궁검사 돈을 감췄다고 자궁검사하고는 다리를 벌리고 띵띵거리고 100번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깊숙이 돈이 들어갔으면 떨어지게 하라고 기가 막혔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예심을 그가 하는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자기는 중국에 가서 뭐 했는가 그럴까? 교회에 그런 거 했다고. 그래 내가 너무 놀라서 딱 이러고 봤어요. 그 중국에 가서 우지하 가지 할 때였고 우리를 거둬주는 데였고 힘들고 하는데 교회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참 힘든데 마음이 위로가 많이 돼서 자기는 좋은 것 같아서 믿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는 넘어서 나는 한해라도 안 믿었다고. 내가 저 어디 가서 사는 일이 그 공안이 붙잡힐까 봐 나로 거둬준다 해서 난 저기 가서 하는 체 했다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그날 저녁에 안방에 들어왔는데 왜 제가 스치듯 공부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이게 왜내 머릿속에 탁 들어오는 거야. 나를 더 죽이지 않게 그막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래 하나님 나는 애들이랑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나는 살자니까 할수 없으니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막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기적적으로 저는 어떻게 우리 친척이 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복도에서. 그래가지고 저는 어쨌든 탈북한 지 두석 달밖에 안 돼서 제가 잡혔고 그리고 이 짝에는 한 3년 되고 전도사 공부랑 다 했다고 자기가 자백했으니까 걔는 국가정부 전복 음모죄 간첩 그거 젤로 해서 정치범 수행소에 끌려가고 저는 넉달 만에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 저는 다시는 아니 하나님의 모의 구간이 난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됐다.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아버지도 없는 애들이 내까지 저런 데 붙잡혀가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게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머리로는 아무래도 성경을 알고 한국에 대해서 아니까 저쪽 현일로 머리로 또 돌아가면 어쩌랴? 우리 애들을 봐서라도 내가 탈북하지 다시는 말아야 되겠다고 우리 애들을 군대에 다 내보냈어요. 그렇게 하고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여기에서 적응해서 살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째 이 정말 북한에서 말하는 성경은 이 종교는 앞에 나고 같다는 그런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일요일이면 왜 10시 되면 저기서 이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구나 오늘 그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또 제가 밀수로 거기서 또 했는데 밀수로 그날 일이 잘 돼가지고 돈이랑 버는 날은 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오늘이 장사도 잘 됐구나 막 이러면 나의 등 뒤에서 막 사기 나서 막 노래 부르면 집에 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 3년을 그렇게 참고 사는 도중에 다시 또 2013년도 가을에 또 어려운 상황이 저한테 닥쳤어요.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달려온 사람만이 쉼의 달콤함을 알 수 있다고 하죠. 지난 한 달 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시느라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에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애썼다, 내 품에서 잠시 쉬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토요일 하루 마음의 염려와 내일의 걱정은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시고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의 용량을 가득가득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지친 마음의 영적인 쉼표를 찍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으로 시원하고 복된 주말이 되시기를 또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50여 년 전 신안 앞바다에서 원나라 도자기가 발굴됐다고 합니다. 도자기 한 점을 발견한 후에는 그 지점에서 수만 점의 도자기들을 발굴했다고 하죠. 이 도자기들은 모두 지금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근데 몇몇 사람들은 처음엔 이 도자기의 가치를 몰라서 자신이기에는 애완견의 밥그릇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길을 가다가 그릇을 발견하고 집으로 가져간 셈이죠. 물건의 가치를 모르니 소중히 대할 수가 없고 소중히 대하지 않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가치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치를 알지 못하면 내 손에 주어지더라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요.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권세가 주어져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지요. 이 세상을 더 넉넉히 승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권세를 오늘 충분히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복음의 메아리 일부 이 시간 오늘도 찬양으로 출발해 볼까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이 시간 넉넉히 이기는이라 라이프로드의 목소리로 함께 첫 찬송 올려드렸고요. 조금 전 함께한 찬양은 주를 앙모하는 자 김정택과 SPS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다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의 능력과 권세, 주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그 능력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찬양 함께합니다.

영어 찬송으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우리 주님을 함께 찬송하면서 속히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장벽이 모두 무너지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요.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담대히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중보하고 또 중보하면서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이와 챔버 콰이어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고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나무엔입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누가복음 2장 44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척과 아는 자 중에 찾았다 그랬어요. 참 가만히 보면은 여기 첫 번째로 가장한 부모, 예를 들어 설마 예수가 자기네들을 따라오겠지 하고 하룻길을 지나간 거예요. 설마가

0: 사람 죽인다고 그랬죠. 우리가 설마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설마 내가 교회 한번 빠져도 괜찮지. 설마 내가 십일조 한번 빼먹어도 되겠지. 설마 내가 전도를 안 해도 되고, 설마 내가 새벽 기도 안 해도, 설마 내가. 설마가 사람 죽인다고 그랬죠. 그러니 이러한 신앙은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르셨다고 그랬어. 처음 가는 유월절에 참석한 예수님, 모든 게 호기심이 가득했을 거예요. 모든 게 신기할 겁니다. 호기심도 많은 12살 예수께서 엄마 아빠를 따라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예수가 따라오지 않는 것도 모르고 무조건 나사렛을 향해서 갑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고 그랬어.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이 같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에 관심이 더 많았지, 12살 먹은 아들보다. 이걸 보면 부모가 무책임한 거죠. 무심했습니다. 예수가 따라올 줄 알고 믿었습니다. 세상 재미에 예수를 잃어버릴 수도 있죠. 친척과 아는 자 중에 찾았다 그랬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누가 보면 2장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가족과 이웃 사이 중에서 아들을 찾은 거예요. 오래간만에 만난 친척들,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들, 아는 사람.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가다가 12살 먹은 예수가 따라오는지도 모르고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갔을 거예요. 세상 얘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꽃을 피고 있었을 때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예수가 따라오는 줄 알고. 근데 하루를 지나갔는데도 예수가 따라오는 줄 알고 계속 길을 가다가 예수를 찾게 됩니다. 혹시 이게 나의 삶이 아닌가 한번 되돌아봐야죠. 너무나 바빠서 기도할 시간, 성경 볼 시간도 없이 하루가 후딱후딱 지나가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들은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예수도 잊어버리고 사는 적이 있지 않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잊어버리지 않고 꼭 손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우리를 찾으시며 날마다 부르시는 예수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의 말씀, 김장환 목사님 통해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올려드리는 찬송은 트루바의 박창일 씨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리고 주 예수 대문 밖에.

0: 이어서 북한이 고향인 김지연 자매가 올려드리는 오늘의 기도 함께합니다.
1: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당신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당신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시어 세상으로 당신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삼위일체신 하나님, 한국교회와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국내와 해외의 통일 기도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피흘림 없는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모여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0: 세계 곳곳에서 오늘도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복음 통일의 역사를 위해 계속해서 그 마음을 모으길 원합니다. 북한이 고향인 김지연 자매의 기도로 함께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의 한장한 장을 채워가 주실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의 메아리 1부는 여기서 찬양으로 인사를 드리고요. 2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

있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사실상 사망 선고가 우리에게 내려진 것처럼 느꼈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심이었다. 주님만을 더욱 신뢰하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를 구하면서요. 벼랑 끝에 내몰릴 때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그렇게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러시아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우리 그곳에서 탈북하신 분들을 통해서 여러 전해지기도 했잖아요.
1: 네.
0: 그 증언을 토대로 보고서도 나오곤 했는데 1990년대부터 외화벌이 현장이 참 열악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1: 네네.
0: 그런데 이번에 그 실태가 그 진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났죠?
1: 네. 이 한국의 외교부가 매년 이 30년이 지난 기밀문서 요거를 일반에게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0: 네.
1: 일반들도 이제 알 권리가 있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적 분쟁이 30년 정도 지나면 그렇게 이제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단도 있었겠고, 그래서 공개를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오늘은 1994년도에 발생한 벌목 노동자 사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0: 네.
1: 1994년도에 발생한 이 사건은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가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노동자를 뭐 러시아나 혹은 뭐 중국이나 이런 데 보내서 일을 시켰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 개인의 권리보다 국가 이익이 먼저 고려됐다라고 하는 점도 이번에 드러났고, 당시에는 주로 벌목장이 문제였습니다. 정말 많은 대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돈을 벌었다고 하는 건데,
0: 네.
1: 근데 지금은 건설 현장이나 다른 산업 현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 문제는. 중요한 것은 업종은 달라졌지만 구조는 비슷하다라고 하는 점이죠. 외국에 나가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권을 빼앗기고요. 이동은 또 제한되고요.
0: 네.
1: 감시를 받는 문제는 반복됩니다. 그때부터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94년 러시아 벌목 노동자 탈출 사건이거든요.
0: 네.
1: 이거는 현재 러시아 파견 노동자 실태를 보는 일종의 거울이다. 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발표된 보고서가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1: 네.
0: 러시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가상의 인물의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1: 네.
0: 그때랑 시간은 30년은 지났어도
1: 네.
0: 바뀐 게 별로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1: 그렇죠. 실제적으로 봤을 때도 빅 똑같다. 라고 하는 건데요. 당시 러시아 벌목장은 이제 그런 모습을 좀 살펴보자면
0: 네.
1: 북한은 과거 소련 그리고 이후 러시아와 협정을 맺고 벌목 노동자를 대거 파견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넓은 숲이 있습니다.
0: 네.
1: 근데 노동력은 부족하죠. 그래서 일을 잘하고 말 잘 듣는 노동력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북한은 또 외화를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0: 네.
1: 라고 생각하는 좀 약간의 상호 이해관계에 맞았다고 하는 거죠. 겉으로 보면 약간 얘기했던 것처럼 양쪽 모두 이익을 얻는 사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당국 입장이고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베리아, 러시아 극동지방의 벌목장, 춥고 외진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육체 노동을 해야 했고요.
0: 네.
1: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외부에 연락하기도 어렵습니다. 돈을 벌러 간 노동자는 실제로 보면은 고립된 환경에서 통제받으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른바 여기도 강제 노동이 있었다라고
0: 네.
1: 할 수 있는 거죠.
0: 근데 너무 그렇게 극악으로 치닫으면
1: 네.
0: 현장에서 탈출을 감행하는 노동자들의 적잖게 나왔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그 탈출 사건이 벌어졌고 한국의 외교부가 조금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0: 네.
1: 이 벌목 일이라고 하는 게 정말 위험하고 고된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감시와 통제, 또한 임금 문제까지 겹치면 노동자들은 견디기가 어려워집니다. 아, 내가 여기서 있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해외 나가면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몸만 상하고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한 기대만큼 돈을 모으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0: 네.
1: 또 하나 중요한

0: 아니요. 이게 사업 자체가 흔들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 쪽 지원이 줄고요. 그리고 목재 운반이나 유류 공급, 그러니까 기름 공급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1: 네.
0: 그때 당시에 벌목 사업이 위축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감이 좀 줄어들게 된 거죠. 근데 또 이제 생활은 당연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노동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 여기서 더 버텨도 그냥 희망이 없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1: 네.
0: 그래서 일부 노동자들은 작업장을 빠져나와서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거기 때문에
1: 네.
0: 생존을 위한 탈출을 하는 거잖아요. 러시아나 중국, 그 지방, 그리고 중앙아시아 쪽으로 숨거나 혹은 한국 공관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1: 근데 이렇게 숨는다라는 표현은 저희가 세자로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지만
0: 그쵸.
1: 실제로 그 작업장을 탈출했다고 해서 바로 뭐 어디를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한국행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0: 네.
1: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1: 네.
0: 탈출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이 내가 자유를 찾겠다. 내가 생존을 하겠다라고
1: 네.
0: 하는 그 욕구가 발현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신분 문제입니다. 그럼 너는 뭐야? 너는 어디에서 왔어? 그리고 어떤 문제를 그 어디에서 왔냐부터 시작해서
1: 네.
0: 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저기 이제 다른 데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줄게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여기서 탈출한 그 북한 노동자 신분이 없습니다. 여권을 아까 빼앗겼다라고 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여권을 개인이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장을 빠져나온 뒤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이 증명할 문서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분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외교라고 하는 중요한 모두 이게 복합적인 모두
1: 네.
0: 얽힌 이게 복합적인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1: 근데 지금 그렇게 외화벌이를 하다가 아니면 유학 중에 탈북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0: 네.
1: 제3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대한 아쉬운 소리가 참 많잖아요.
0: 그렇죠.
1: 30년 전에 그때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0: 어떤 식으로 회의를 했고 어떤 식의 논의까지 하고 뭐 이렇게 실제 행동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문서가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1: 네.
0: 이 문제를 인도주의 차원에서 다루려 했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해 보여요.
1: 네.
0: 그러니까 자유를 찾아 한국으로 오겠다는 북한 노동자들이 있다면 그 뜻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보건복지 관련 부처, 그리고 경찰 등 여러 기관이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 네.
0: 다만 이게 국제법적 그런 문제도 약간 결합이 돼서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토로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두 명이 뭐 하면은 그냥 여기서 네. 마무리되면 아 그리고 해보자 하고 도전해보자라고 하는데 뭐 한두 명 빼고 또 계속적으로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 이제 그 고민거리가 더 많아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도 당시 정부는 원칙적으로 희망하는 노동자들의 국내 입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판단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를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보호해야 될 사람, 그러니까 즉 인권 문제로 보려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 근데 이게 러시아 영토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러시아의 치안을 잡고 있는 러시아의 입장이 중요했을 것 같은데
0: 네.
1: 그때 어땠나요 러시아가?
0: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북한 당국하고 좀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1: 네.
0: 탈출하려고 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러시아의 정보기관이 오히려 차단하고 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30년 전에는 좀 상황이 달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귀순을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국에 있는 외국인이 자기 뜻에 따라 다른 나라로 가려는 것을 무조건 막을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또한 이제 북한 벌목장 안에서 인권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러시아 측도 아 이거 이 문제가 우리가 발생하는 게 아닌데 우리한테 화살이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측에 불만을 가진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점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0: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는 북한과 파견국 사이에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1: 네.
0: 노동자가 일하는 나라가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노동자의 운명이 또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 파견국 자체가 눈 감으면 착취가 계속될 수 있고, 문제를 또 제기하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최소한의 이런 보호장치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1: 근데 아까 중국으로 숨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그 노동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던 건가요?
0: 네. 중국은 조금 당시 러시아 상황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거는
1: 네.
0: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국경을 좀 맞대고 있지만 정말 좁은 거고, 그 중국과 북한은 거의 1600km라고 하는 엄청난 넓은 땅을 이제 해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건데,
1: 네.
0: 그리고 탈북민 혹은 불법 월경자 이 문제에서도 북한과 협력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간 노동자는 한국 공간을 찾아가거나 제3국으로 이동하기가 훨씬 어려웠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 외교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붙잡히면 북한으로 돌려보내질 위험성이 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외교의 막전 막후라고도 볼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북한으로 송환되면 단순히 해외 현장을 이탈한 사람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를 배신한 사람으로 취급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북한식으로 하면 반동분자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경로는 노동자에게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0: 탈출했지만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공포 속에 숨어 살아야 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저희가 지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0: 네.
1: 지금 요즘에는 러시아로 파견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러시아로 외화벌이를 가는 거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지양한다고, 부담스러워한다라고 했잖아요.
0: 네.
1: 근데 지금 그렇게 러시아 파견 관련한 북한 주민들의 현실을 봤을 때는 좀 시사할 부분이 있을까요?
0: 네. 그러니까 지금의 러시아 파견 노동자 문제도 핵심은 비슷하잖아요. 일하는 장소는 벌목장에서 건설 현장 등으로 바뀌었지만 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권 관리, 뭐 이동 제한, 감시,
1: 네.
0: 임금을 빼앗고 갈취하고 당하고 있고, 가족에 대한 압박,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기가 어렵잖아요.
1: 네.
0: 특히 최근에는 러시아 전쟁이라는 새로운 위협까지 더해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러시아 파견을 꺼리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렇게 생긴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거잖아요. 돈을 벌수 있다는 기대보다 안전과 생명에 대한 걱정이 더욱더 러시아 현장에서도 가서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1: 그럼 지금 기도해야 할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또 어떤 부분을 특별히 주목해야 할까요?
0: 네, 중요한 건 파견국의 책임.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좀 널리 알려야 될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특히 이제 러시아나 혹은 이제 중국 같은 나라가 북한 노동자들의 여권 압수하거나 임금 착취, 장시간 노동, 감시 문제, 특히 이게 신분 문제. 이거를 약간 그 파견국도 우회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1: 네, 그죠.
0: 알고도 방치하는 그런 문제가
1: 맞아요.
0: 있는 건데, 그 노동자를 받아들인 나라 혹은 국제사회,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이 청취자 모든 분들도 함께 바라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방향성을 고민해 보는 인권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1990년대 러시아 벌목 노동자 탈출 사건을 통해서 현재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실태를 살펴봤는데요. 과거 벌목장에서도 여권 문제나 감시나 탈출 신분 문제가 있음을 알수 있었고요. 지금 러시아 현장에서도 비슷한 국제사회 모두가 아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눠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를 외화벌이의 수단이 아니다, 도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과 자유를 가진 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될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외화벌이의 진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길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시시시의 한 간사님의 간증을 제가 소개를 할게요. 그분은 젊은 나이에 신장, 한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신장이 썩었어요. 그래서 그는 일주일에 세 번 병원에 가서 투석을 해야 돼. 한 번에 네 시간씩 신장 기능을 못하니까 피를 골라야 됐어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는요, 소변에 마려워서 소변을 보고 싶어도 소변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소변 한번 시원하게 보는 게 소원이야. 그는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어느 날 신장 콩팥 기증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두 신장 중에 하나는 뭐 포기했고 하나 이식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소변을 잘 보게 됐어요. 소변을 볼 때마다 물소리가 나지 않아요. 소리 나죠. 특히 남자들은 소리가 많이 나지. 예. 그 소변 볼 때 물소리가 천국의 노래소리 같았대. 그는 소변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 소변을 보면서 그는 많이 울었대. 감사하다고. 그는 지금도 소변을 보면서 행복하대요.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소변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걸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자고요. 깨닫자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자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걸 깨닫자고요. 프랑스의 작가 프랑스아주 사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아주 사강. 이 사람이 어느 햇살 좋은 날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임종을 하게 됐대요. 젊은 날에. 그러면서 건강한 사람을 질투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죽어가는데 창밖에 햇살을 받으며 걸어다니는 사람들, 당신들은 눈부신 햇살에서 잘도 걸어다니는구나. 나는 햇살 앞에서 죽어가는데 우리가 무료하게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가던 사람에게는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소중한 한날이라는 걸 우리는 잘 몰라요. 동화 작가 정채봉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나를 슬프게 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나를 슬프게 한다. 꽃밭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 새소리에 무심한 것, 쏟아지는 햇살을 못 느끼는 것, 밤하늘의 별들을 세지 못하는 것, 좋은데도 체면 때문에 환호하지 못하는 것. 예, 제가 선포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한 적극적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무한한 은혜의 선물들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사랑의 은혜의 손길을 무시하고 무감각하고 깔보고 그냥 흘려보낸 것이 아닌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웠어요. 눈은 떴을 때 보지를 못해요. 은혜는 타락해서 귀가 멀었어요. 들어도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그 무한한 사랑의 손길,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적 시각이 열리게 하소서. 영적 귀가 열리게 하소서. 감각이, 하나님을 향한 감각, 영적 감각이 깨어나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들은 너무너무 비싸서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능력도 그러할 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이 모든 은혜들을, 혜택들을 무료로, 우리가 갚을 길이 없어서, 갚을 힘이 없어서 우리들에게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것뿐이에요. 싸고

0: 물에다 싸서 물으러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저녁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빗길로 인해 도로가 많이 미끄럽고 시야가 가려질 수 있으니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목포와 부산, 제주가 26도, 서울과 대구, 광주, 여수, 포항이 25도, 신의주와 강릉, 대전이 24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함흥, 춘천이 23도, 평양과 강계, 청진이 22도, 해산 2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포항이 37도,

0: 대구가 34도, 광주 32도, 강릉과 부산, 여수, 목포, 제주가 31도, 서울이 29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개성, 춘천이 28도, 평양과 신의주가 27도, 함흥과 해산, 청진이 24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후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숨가쁜 더위석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주님의 그늘 아래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빛빛이니 윤재입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신 주님으로 인해 나도 이미 이겼고요. 승리의 편에 서 있음을 선포하고 주님 앞에 순종할 걸 결단하는 복된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오늘 레옹은의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과 중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왜 그토록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어 할까요?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랑 이면에는 늘 깊은 불안과 결핍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안전하다라는 것을, 내가 이만큼 잘났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혹은 남들에게 뒤처지거나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손에 쥔 것들을 은근히 내보이곤 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단단한 스펙, 그리고 오랜 시간 쌓아온 나만의 경험과 지식 같은 것들을 지고 소리 없이 나의 강함을 과시합니다. 자랑은 어쩌면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지켜냈다라는 소리 없는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이러한 본능적인 자랑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이런 준엄한 경고가 등장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지고 있는 지혜도 용맹도 물질도 결코 자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삼손의 인생도 바로 이 하지 말아야 할 세상적인 자랑으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날뛰는 사자를 염소 새끼 짓듯 찢어버렸고 버려진 나귀 특비 하나를 지고 수천 명의 적진을 초토화했습니다. 심지어 거대한 성문짝들을 어깨에 메고 당당히 산 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 누구도 삼손을 당해낼 수 없었고 세상은 온통 그의 강함을 보여주는 거대한 무대였습니다. 자신이 진 힘이 영원할 줄 알았기에 그의 걸음에는 거침이 없었고 그의 마음에는 오만과 자랑이 가득 깃들였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화려한 힘자랑 뒤편에는 언제나 짙은 영적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힘의 근원보다 힘이 가져다주는 결과와 사람들의 환호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성경은 삼손이 기적같은 능력을 발휘할 때마다 언제나 중요한 한 구절을 먼저 기록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매라는 구절입니다. 삼손의 힘은 그의 타고난 굵은 팔뚝이나 질긴 머리카락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룩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은혜를 어느새 자기 능력으로 착각하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힘으로 이룬 줄 알았기에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졌고 내 소유인 줄 알았기에 힘을 주신 분의 뜻 대신 내 자신의 안목과 정욕을 채우는데 그 소중한 능력을 낭비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내 힘이라 자랑하는 순간 영적인 눈은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 위에서 머리카락이 잘린 채 비참하게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의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추락합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성경의 다른 구절에 숨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외적인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자랑하던 모든 힘이 신기루처럼 사라진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삼손은 비로소 자신의 진짜 민낯을 마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구나. 나귀 특별을 휘두르던 천하장사가 아니라 그저 먼지에 불과한 연약한 인생이었구나. 육신의 두 눈이 뽑히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영적 실상을 똑바로 보게 된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고 자랑하던 힘을 거두 가실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건강이 흔들리고 영원할 것 같았던 물질이 흩어지고 내 지혜와 능력이 아무런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무력한 순간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자리는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내 힘자랑이 멈추는 순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 힘을 빼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오늘 우리의 손에 지어진 작은 힘을 자랑하기보다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신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자랑을 멈추고 내 힘이 빠진 그 빈자리야말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강함이 채워지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영어 찬양 나의 갈길 다가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해 우리가 속한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되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직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박수진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0: 개들아, 밥 먹으러 온더라. 밥 다 식는다. 빨리 먹자.
1: 맛있는 대화가 오가는 주방에서도,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도,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실로암 복지회에서 8월 창단을 앞두고 실로암 앙상블 단원을 모집합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분야는 합창 파트와 연주 파트며 연주 파트는 드럼, 어쿠스틱 기타, 색소폰,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8월 창단식 이후 첫 연습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습은 매주 토요일. 장소는 울산 시각장애인 선교회 쉼터 연습실입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6363-10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 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새벽 예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에게 독수리가 비상하는 힘을 주신다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무더위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 계신 분들,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394장, 새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통합 찬송가 394장, 새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동산교회 김부환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고 또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의 갈 길을 점검하고 우리의 갈 길 가운데 놓여진 여러 가지 일들 앞에 소망을 품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시작하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형통의 복을 누려가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마주대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부활의 산증인으로서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 시간 생명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1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부터 7주간은 일곱 교회에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곱 교회에 전해진 말씀이 우리 순복음 성북교회 또한 전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룩한 교회가 돼서 이 시대를 이끌고 이 시대를 살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은 100년이 지나도 5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교회를 금촛대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교회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은 그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에베소 교회의 말씀이 1절부터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일곱 뼈를 붙잡는 예수님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곱 뼈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교회의 사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회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붙잡고 사역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나와 있는 여덟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고 공통점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여덟 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에서 공통점을 찾기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지만, 그러나 이 모습을, 이 에베소 교회를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를 찾으라라고 한다면 바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정말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생명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역대 목사들을 살펴보면 알아요. 우리는 흔히 이런 농담하잖아요. 저런 사람 빨리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 저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사는데. 여러분,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왜 교회에 불러 넣었겠어요? 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을 보게 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정말 생명을 얻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주님은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그래서 찬양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하늘의 뜻이 보이고, 하늘의 비전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살아있는 그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고자 그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두 번째로, 하늘나라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디에 있는 생명나무입니까? 어디에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 두 군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2장에 주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이 아니라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생명나무, 이 땅에 심어 놓으신 그 생명나무, 그런데 그 생명나무는 인간이 죄를 짓고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주님께서 화염검을 두셔서 그것을 지키게 하셨고, 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로 절대로 그 생명나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이 생명나무를 찾은 일은 결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까? 합니다. 언제 등장합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

0: 세토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나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과 믿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강이 흐르는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생명나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를 언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천국 가면 주시겠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2절 말씀을 보세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무엇을 치료한다고요? 망국을 치료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의 망국은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국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이방을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하늘나라를 치료하는 나무가 아니라 이 땅을 치료하는 나무들을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땅의 생명나무는 숨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을 수 없고 먹을 수 없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늘의 생명나무를 열게 하여 주셔서 그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생명나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를 우리는 얻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도 왜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을 갖지 못할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왜 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믿어요. 이 땅에 오셔서 병도 고치시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을 믿어요. 가난한 자의 예수님이고 연약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믿으니 마라나타 신앙이 없는 거죠. 죽음은 천국이다라고 하는 천국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도 우리가 함께 믿어야지. 그리고 이 두 모습이 하나가 될 때에 진정한 예수가 됨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주시는데 그 생명나무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 심겨진 생명나무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명예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권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그것이 마치 나의 생명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생명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자비요, 긍휼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비, 긍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 양식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이 땅의 생명나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
1: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 성복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 시간 생명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9-0000번, 서울전화 02-940-0000번, 여의도 순복음 성복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389장, 새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통합 찬송가 389장, 새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이며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씨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 발생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휴대해 가능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에는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며 행동 요령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양노트 전동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고 짜증도 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생각을 바꿔서 그래도 감사하다 생각하면 조금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 소망합니다. 첫 찬양은 호산나 싱어즈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참된 평안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다음 곡은 나무행과 이민섭의 나의 나된 것은 은혜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믿는 부모님을 만나서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만나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이 은혜입니다. 주님은 어느 상황에서도 선으로 바꾸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번에는 김예원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소리엘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은 꿈에서라도 주님을 만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곡은 김기원의 주님은 산 같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주님이 어디 계신지,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예수 전도단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셨고 용서하셨으며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시기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찬양 노트 전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우남교회 권성훈 목사님입니다.
1: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인구 위기 속에 비어가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꾸며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깊어지는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멈춰 서로 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국제정세와 남북의 대치 속에서 이 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지켜주시고 한반도 땅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정자들에게 국가의 안위와 미래를 살필 지혜를 주시고 교회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이민족을 눈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절망을 넘어 다시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영할 목사입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0: 한 권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재촉하지만 우리에게는 멈춰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쉼이라고 하면 몸을 쉬게 하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진정한 쉼은 몰두했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음악에도 쉼표가 있고 그림에는 여백이 있으며 조각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긴 고속도로에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게소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쉼은 꼭 필요한 것이죠. 무더운 여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몸과 마음, 영혼까지 새 힘을 얻는 복된 하계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휴가철 떠나시는 분들께 격려 한 말씀 해주세요.
1: 아니, 쉬지 말고 일을 해라. 쉬지 말고 책을 봐라. 쉬지 말고 다른 박질을 해라. 없어요, 그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건 있죠.
0: 아멘.
1: 예. 기도는 쉬면 안 돼요.
0: 네.
1: 그래서 기도는 때때로 하고요. 설거지 하다가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눈은 안 감아도 되지. 눈 감고 기도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테니까. 그래서 오직 쉬지 말고 하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0: 아멘.
1: 아침에, 저녁에, 점심에,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8시간 일하는데 그중에도 한 15분 커피타임이 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오후에도 잠깐 쉬었다가 기지개를 펴고 다시 일을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도 열심히 열심히 기도를 하고 좀 힘들 일할 때 쉬어가면서 냉수도 마시고 잠깐 생각을 하면서 쉬어가면서 일하는 게 더 능률이 올라갈 거예요.
0: 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한 쉼 누리시는 여름철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무더운 여름 시원한 은혜가 가득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이번에는 이제 뭐 음악이 많이 나가죠. 왜냐하면은 한여름에 수박 잘라놓고 극동방송 찬송 들으면서 수박 맛이 더 달고 감사할 거예요. 왜? 아, 내가 수박도 먹을 수 있구나. 또 이렇게 잠시 쉬어가면서 방송을 듣고 부채질을 하면서 툇마루나 그늘 밑에 앉아서 참 좋은 사람들의 찬양, 특별히 임은균 교수, 신델라, 함석헌 이러한 성악가들의 찬송을 들으면서 아, 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수박도 먹고 냉채도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극동방송 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0: 네, 말씀하신 세 분의 성악가들의 찬송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테너 이문규님의 음성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소프라노 신델라 빈들의 마른풀 같이, 베이스 함석헌 내가 매일 기쁘게 세곡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0: 찬양이 가득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샬롬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본 적도 없고 혹여나 사람들이 전도를 했을 때 불편할까봐 신앙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런 저의 모습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전도의 도구로 삼아 주시기를, 저의 모습을 통해, 저의 행실을 통해, 또 저의 기도를 통해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생겨나기를 기도합니다. 부끄럽고 연약한 저의 모습이지만은 두려움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귀한 사연 감사드립니다.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렇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것도 즐거운 것 같아요.
1: 아니, 양 아나운서 얘기 들었는지 모르지만 90이 넘은 할머니가
0: 네.
1: 정부에서 주는 한 끈이, 정부에서 주는 돈 20만 원 받고, 엊그저께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전철역에 가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한대요. 그 양반 나이가 91살인가 그런데
0: 네.
1: 극동방송에 헌금을 두 번이나 크게 하셨어요.
0: 그렇군요.
1: 그런데 그 할머니 시래기통에서 주신 신발, 누가 내비리는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우리 방송국의 조 실장이 그거를 보고 자기가 신발 한 켤레를 사주고 그 새 신발 신고 다니면서 전도하신대요.
0: 세상에. 그렇게.
1: 그러니까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도 부끄럽죠?
0: 네, 맞습니다. 더 열심히
1: 전도하세요.
0: 전하겠습니다.
1: 아나운서님.
0: 알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이아람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실로암 복지회에서 8월 창단을 앞두고 실로암 앙상블 단원을 모집합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분야는 합창 파트와 연주 파트며 연주 파트는 드럼, 어쿠스틱 기타, 색소폰,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8월 창단식 이후 첫 연습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습은 매주 토요일. 장소는 울산 시각장애인 선교회 쉼터 연습실입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6363-10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혹은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정말 많이 덥지요. 우리나라 여름은 비가 많이 내리고 습해서 더 덥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중복이에요. 어른들이 삼복 더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눌까요? 그럼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쭉 나와 함께 하시네.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주여리니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쭉 나와 함께 하시네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우리 찬양을 듣기 전에 삼복 더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었지요. 여름철 가장 더운 시기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초복, 중복, 말복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운데에 있는 두 번째로 가장 더운 날, 중복이 바로 오늘이에요. 요즘에는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기가 있어서 더위를 식힐 수 있지만 그 옛날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더위를 피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잠깐 살펴볼까요? 대나무로 살을 만들고 한지를 붙여서 부채를 만들기도 하고 시원한 대나무로 죽부인을 만들어 더운 여름밤 잠을 청하기도 했대요. 또 냉장고가 없었기에 시원한 냇가에 수박, 참외 등 과일을 담갔다가 먹기도 하고 열심히 일한 후에는 냇가에서 수영하거나 등에만 물을 뿌리는 등목을 하기도 했어요. 또 무더위를 잠시 식힐 정자나 원두막을 짓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무더위에 지쳐 몸이 상하지 않도록 삼계탕과 같은 보양식을 먹기도 했지요. 우리 조상들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더위를 이기려고 노력했었네요. 친구들, 그런데 극동방송에서도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며 무더위를 이기도록 준비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썸머 스페셜이지요. 어때요? 여러분도 더 많은 찬양을 듣고 따라 부르며 더위를 잘 이겨내고 있지요.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부르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이 여름 더위를 이기는 방법일 거예요. 오늘 함께 들었던 쭉 나와 함께 하시네 찬양에서는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지쳐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혹시 지금 무더위로 지쳐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도우시며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이 여름 더욱더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며 쭉 나와 함께 하시네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우리는 쥐어린 일을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쭉 나와 함께 하신의 찬양과 트리니티 키즈의 파란 하늘 무지개, 돈으로도 못 가요, 바람 불어도, 이렇게 찬양을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신나게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사랑의 교회 켄송 키즈의 하나님이 세상을, 창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파이디언 선교회에 하나님께 감사해, 이렇게 이어서 듣겠습니다.

친구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주열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즐겁고 신나는 찬양을 듣고 따라 부르다 보니 중복 더위도 잊게 되었지요.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기억하며 무더위도 힘있게 이겨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전도사님은 내일도 우리는 주여리니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우린 주의 자녀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25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뉴스에서 가슴 먹먹한 사연을 봤는데요. 중국에 사는 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두 살 때 아들을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24년 만에 다시 찾은 이야기인데요. 그 긴 세월 동안 20년이 넘죠. 아버지는 생업도 포기하고 전국을 헤매 다녔습니다. 길에 뿌린 전단지만 8만 장이 넘고요. 아들 사진을 달고 달리다 길바닥에 주저앉아 폐차시킨 그 오토바이 숫자가 벌써 자그마치 10대가 넘는다고 해요. 무려 50만 킬로미터, 지구를 12바퀴나 도는 거리를 달린 끝에 마침내 그 아들을 찾아서 끌어안고 오열하는 장면, 많은 사람들이 가슴 먹먹하게 지켜봤는데요. 와, 50만 킬로미터요? 오토바이로 달린 이 50만 킬로미터, 아버지 사랑의 그 거리겠죠. 육신의 아버지 사랑도 이렇게 눈물겨운데, 잃어버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깊은 걸까요?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낙심할 때, 주님은 20년, 24년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 헤매십니다. 낡은 오토바이에 아들 사진을 달고 비바람을 맞던 그 아버지의 애타는 눈물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겠죠. 오늘 이 아침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고 전달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이 아침 찬양합니다. 크룩스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Jesus Lover of My Soul 영어 찬양까지 아카펠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를 들려주시잖아요. 100마리 양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두고서라도 그 한 마리를 기어코 찾아내고야만은 목자의 애타는 마음을 나타낸 이야기인데요. 오프닝에서 나눈 그 아버지의 20년이 넘는 그 세월처럼 우리 주님은 단 한 영혼도 쉽게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변에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 간절한 심정을 닮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겠죠? 손경민의 충만, 그리고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소프라노 손예지의 회개 찬송 메들리 함께 하셨고요. 어노인팅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사실 우리 주님이 생명과 맞바꿀 만큼 간절히 찾아 헤맨 귀한 영혼들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줄리어드 트리오의 연주 찬양 들려드리면서 모닝 프레이즈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그
2: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로 찬양의 식탁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지금도 주고 계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찬양하는 식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으로 만든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더운 여름 시편 찬양으로 영적으로 시원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더와이즈 방송 들으시며 방송에 대한 소감이나 느끼시는 점들 문자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시면 그간의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방송이 모아져 있는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편 찬양으로 함께하는 마더와이즈 찬양의 식탁 시편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